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아,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유난히 사람에게 지칠 때가 많죠.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사람의 짜증과 공격성이 함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이 더위는 체력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도 잘 돌봐야죠.

아,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서운함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메말라 버릴 수 있어요. 더위 때문에 얼굴은 붉어질 수 있어도 마음까지 뜨거워질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 오늘 사람에 대한 서운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셨다면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시원한 바람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불어오길 소망하면서 준비된 찬양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의 한 말씀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 물이 오랫동안 온 땅을 덮었죠.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이죠. 급한 일도 많았을 거예요. 다시 일도 해야 되고 가족을 돌봐야 되고 동물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노아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오늘의 한 말씀,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사랑이 뜨라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7238님 오셨고요. 998

8686님, 9918님, 7909님, 7978님, 7916님 반갑습니다. 5226님도 오셨고 0118님, 2042님 아 그리고 쭉 올라가서 아들도 저도 좀 기운이 없는 아침이에요. 더위를 먹었는지. 아, 하지만 사랑이들한 나의 최고의 영양제니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엉덩이 착 붙이고 마음도기도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샘 주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21667님, 1100님 오셨고요. 그리고 8918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8968님 반갑고요. 또 4295님 무더운 여름에 찬양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1009님 7356님 8905님 1302님 오셨고 극동방송 가족들 무더운 날씨 건강들 잘 챙기세요. 한 말씀 주시고요. 이렇게 예 안부 물어오셨습니다. 1806님 503님 0691님 9140님 반갑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내 인생의 찬양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될 것이요. 극동방송 틀어부러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0: 내 인생의 찬양.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4기 박은열입니다. 저는 광주 두암중앙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박성수 목사님이시고요.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희 유청부 담당 전도사님은 박은도 전도사님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시고 저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올해 5학년이고요. 올해 3월달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단원입니다. 제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한 것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6학년 형이 추천해줘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알고 있었는데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저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냥 노는 거 하고 야구를 좋아해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쉰 이유는요. 친구들과 놀아서 보기 쉬웠습니다. 저는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에게 있어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 저희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이제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입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극동방송 14기 박은율 단원의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자모 형미선 집사입니다. 우리 합창단 활동을 좋아하고 형들도 좋아하는 은유라 기쁘고 행복한 합창단 활동을 응원해. 그런데 은유라, 좀 웃어.
1: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 받는 은혜는, 저는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

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연습하며 서로 배려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도 배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가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긴 했는데요. 제가 거의 다 좀 쓰고 제 마음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사랑 축제를 처음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음에 설렙니다. 나라 사랑 축제를 유튜브로 봤는데 아주 대단했습니다. 나라 사랑 축제가 궁금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안무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게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합창단 합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연습하며 서로 배려하고 하나가 되는 기쁨도 배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제 마음에도 기쁨과 평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찬양은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는 그리운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입니다.

0: 제 이름의 뜻은 은혜와 공유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5명이고요. 엄마, 아빠, 저, 여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얘들아, 합창단 활동이 재밌어. 매우 행복해. 같이 하자.
1: 네, 내 인생의 찬양. 오늘은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은율 단원의 진행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송곡한 찬양들이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뛰고 함께 손뼉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울려 퍼지는 곡들 중 예, 몇 곡입니다. 목소리는 또박또박 어른스러운데 실제로 만나보면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박은율 단원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0: 무더운 여름 저희는 최선을 다해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연이 너무 궁금하시죠? 아마 저희 공연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1: 한 아이의 노래는 작을 수 있어도 모두가 함께하는 노래는 큰 힘이 있거든요.
2: 저희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노래를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쁜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이 찬송은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그 번영을 모두가 함께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도시의 화려한 성장에서 소외되었고 어린이들마저 생계를 위해 좁은 굴뚝으로 들어가 그을음을 청소했습니다.

교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찾아갈 곳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돈을 내고 좌석을 빌렸는데 이때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석에 앉거나 뒤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드러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세군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리와 시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구세군의 선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숲, 씻을 곳과 쉴 곳을 마련해주는 솝, 비누,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살베이션, 구원, 이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작은 손풍금을 연주하고 탬버린과 북을 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 누구나 그 자리에서 즉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익숙한 대중음악 곡조에 복음의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는 방식을 음악 영어로 컨트라 팍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로 옛 애국가는 올드랭사인의 선율로 불렸고 영국 국가의 선율에는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가 붙여졌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애 작사자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 구세군의 거리 선교를 음악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프라이는 세 아들과 함께 시장과 거리에서 금관악기를 연주했는데요. 이 가족 연주단은 훗날 구세군 금관악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던 프라이는 1881년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선율은 처음부터 이 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음악 작곡가 윌리엄 헤이스가 만든 골목길의 오래된 작은 통나무집이라는 팝송의 곡조였습니다. 헤이스의 노래는 무너져가는 통나무집의 늙은 개와 홀로 남은 노인이 떠나간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희망을 잃은 채 남은 세월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프라이의 가사가 더해지면서 상실과 체념을 담은 노래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친구이자 구주로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규칙적인 4분의 4박자와 짧고 반복된 선율로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함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 너머에는 이 찬송이 전하고자 한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교회 문턱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 속으로 찾아와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 찬송에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렵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의 곁에 따뜻하게 머무는 누구나 삶 속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 고백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지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옮겨 적는 이 찬송의 고백이 종이 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불릴 때 필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고백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1: 네, 피아워십의 두려워 말라 들으셨어요. 사랑했더란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오늘의 찬송 필사 8월 27일 모두 모여서 마지막 찬송 필사합니다. 찬송가 콘서트 열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예, 어린이 합창단 더위에 연습하느라 방학도 반납했을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또 전북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했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사랑했더란 끝찬양입니다. 교통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한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신의 거룩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자신의 거룩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거룩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후반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한 단계를 벗어나면 데리고 교육하고 있는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또 조금 더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라고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것,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내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돼지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먹을 것이 아닌 줄 알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건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입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입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구약에 미리 집에다가 양을 드리려고 하면은 집에다 양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양을 살펴봅니다. 우리 양 중에서 아무 흠도 없는 거, 정말 깨끗하고 털도 깨끗하고 상처도 없는 거, 그거를 준비에다 갖다 놓습니다. 묶어놔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바로 드릴 수 없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양이라도 혹시 속에 병이 있어서 설사할까 봐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지켜봐서 그게 안에 내장까지 건강한 양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해서 드립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을 말합니다. 완전히 구별 지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 짓는 거죠.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십시오.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거룩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내 죄가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달라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줬다. 이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고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고 두 말할 것도 없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누가 이런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줍니까? 이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요. 복복자 소리음자 가장 복된 소식. 예수님 날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 저 천국에 갈 것이 정해진 거예요. 이 귀한 소식, 이 복음이 가장 세상에 거룩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하나님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너 이리 와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김정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김철수 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들을 불러서 따로 모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사는데 그 중에 우리 이름만 불러서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존재예요. 구별했다는 말의 다른 말이 우리말로 하면 거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한번 믿으십시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셨고 태초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살라고, 거룩한 존재로 살라고. 이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맡은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를 불러서 세상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그 구별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내십니다. 네가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나와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볼래?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개, 돼지로 표현해 놓잖아요. 개, 돼지는 유대인들이 보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동물입니다. 저건 부정한 거예요. 구약의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동물을 가리키는 건 뭡니까?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개나 돼지로 그 당시 비유하고 불렀어요. 저들은 개다, 저들은 돼지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감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감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들은 개, 돼지로 그렇게 자기들이 불렀어요. 그러면 남들을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산다고 개, 돼지로 불렀다면 유대인들인 자신들은 그러면 자신들이 부르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똑바로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왜 그러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도 있었죠. 그러나 아세네파도 있었죠. 그러나 바리새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조상들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 모든 유전을 다 지켰어요.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 613가지 중에 이거는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애우지도 못하겠어요. 248가지 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살려고 하고 또 이거는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남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마라 마라 하는 것들이 365가지. 그러면 그것들을 다, 그래서 총 613가지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산다고 자기들이 큰소리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다 지금 비유하실까요? 그들이 뭔만 있습니까? 그들이 그것만 있지 실제로 가슴속에 뜨거운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남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유대인들이 불렀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개 조항의 율법들을 외우면서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가슴속이 얼마나 뜨거워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면 가슴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조항들만 입으로 읊조리고 살지 가슴속에 뜨거운 복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 남한테 뭐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울고 산다고 하니까 개 돼지 취급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가슴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면 너희들도 똑같은 존재가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저 봐라, 저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 좀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요 거룩한 척 살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줄줄줄 외우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산다 하고 그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큰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 많은 길거리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보라고,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세 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보라고, 나는 철저하게 십일조를 하고 있다고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큰 소리 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혹평을 받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돼지더라, 그 말이에요. 돼지. 돼지한테 딱 진주를 던져줬습니다. 돼지야, 너 예쁜 돼지가 되거라 하고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다 해줘봐요. 돼지가 좋아할까요? 꿀꿀꿀꿀꿀 하고 뱉어버리고 해버리겠죠. 뭐 이런 것을, 이거 말고 뭐를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민감합니다, 돼지코가. 탁 져서 보면은요 이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다 알아요. 이 센서가 달려있어요. 이거 못 먹을 건데 와 이런 거를, 돼지가 화를 내죠. 그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돌아서서 그 진주 목걸이를 준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제일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주처럼. 근데 그 귀한 것을 줬는데 그 귀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뭐를 달라고 하더라? 먹을 것 달라고 하다니. 귀한 건 발로 밟아버리고 먹을 것 달라 하더니 왜 그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준 건 복음이다. 세상에 제일 거룩한 존재로 너희를 불렀고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나한테 그것 말고 왜 이런 복음을 나한테 주냐고 밟아버리고 나한테 뭘 달라고 하냐?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들은 먹을 것 달라고 하고 너희들 목에 기부스하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거 거만스럽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복음, 그 율법 가지고 너희들의 배를 불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옳은 삶이냐, 그 말이야.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너희 안에 복음이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진짜 보물은 줘도 그 보물은 팽개쳐 버리고 세상에 필요 없는 거. 물론 세상에서 먹을 것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지요. 그게 복음보다 귀하지 않지요. 근데 진주는 밟아버리고 이런 삶을 살더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거룩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이었어요. 사람한테 보이는 거룩한 삶,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룩한 삶, 그것이 그들의 경건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모양으로. 큰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모양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저

저 사람같이 안 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들은 성전에 감히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성전 끝허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예뻐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과 거룩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경건과 거룩한 삶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거룩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모양은 갖추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은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운동선수들 가운데 헐리우드 액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선수가 축구골대 앞에서 적의 골대 앞에서 살짝 건드렸는데 오버 액션을 하면서 막 뒤로 넘어지고 발목을 잡고 몇 바퀴 구릅니다. 심판 보고 뭐 해주라는 거예요. 반칙을 선언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 공을 놔두고 적의 골대에 있다 차서 1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서 뛰어다닙니다. 그 1점을 얻기 위해서 과장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심판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자기를 부풀려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었어요. 이웃이라는 엄청난 단체를 결성하고 그들이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6천 명이 있었으면 사회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면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태국에 가면은 놀라운 동물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 우리의 돼지하고 호랑이랑 같이 막 돌아다녀요. 깜짝 놀라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돼지가 호랑이를 막 들이받아보면 호랑이가 도망다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 돼지가 정신이 없는 건가? 저 호랑이가 정신이 없는 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다음 쭉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럼 다음 우리에 가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 돼지 한 마리가 새끼들을 여러 마리 새끼들한테 젖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호랑이 새끼 한 마리도 같이 젖을 빨고 있어요. 그러면요 돼지 새끼가 너는 왜 우리 엄마 젖을 빠냐고 머리로 받아불어요. 그럼 호랑이 새끼가 막 맞고 궁굴러 가. 그리고 다시 와서 막 젖좀 얻어먹으려고 막 삐죽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돼지 새끼가 와서 막 발로 밟아불고 차버려요. 호랑이가 여러 마리 돼지 새끼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젖을 빨아먹고 돼지 젖을 빨아먹고. 그런데 어제 왕따였던 사람이 오늘 왕따가 아니겠어요? 왜요? 호랑이만 무늬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은 제일 못생긴 놈이 우리 형제 중에. 그러니까 계속 돼지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돼지가 괴롭히고 1년이 지나도 돼지가 괴롭히니까 둘 다 성체가 됐어요. 큰 호랑이가 되고 큰 돼지가 됐어요. 같은 우리에다 넣어놓잖아요. 돼지한테 맞고 살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 광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호랑이가 돼지한테 맞고 도망다닐까? 새끼 때부터 맞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빗금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은 줄이 쳐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존재예요. 구별된 존재예요.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돼지들한테 두드러 맞고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거룩을 지키려면 먼저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1절, 2절, 3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티는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보는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순서가 들려요, 순서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네 것부터 빼내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이요, 할 수만 있다면 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눈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눈, 내 몸 안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뇌도 보이고, 혈관도 보이고, 피도 보이고, 창자도 보이고. 근데 뒤집어서 안으로는 못 보니까, 바깥에만 보니까 내가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가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있는 작은 티끌 같은 것은 찾아내서 비판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그래서 안 되고. 그런 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선을 추구합시다. 먼저 선을 추구해야 돼요. 먼저 섬겨주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선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면 나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비록 안 맞는 사람도 있어도 찾아가서 먼저 선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내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면 나도 할란다. 절대로 답이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가 쉽냐? 내가 가서 말하는 게 더 빨라요. 내가 먼저 선을 추구해야 돼요. 아,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대접해주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거룩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산에 있는 원주민 마을로 쌀을 지고 올라갑니다. 다들 10kg 쌀을 메고 올라가요. 나는 매면은 우리 청년들이나 신학생들이 목사님 메지 말라고 다 뺏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빈몸이야. 산을 올라가는데 나는 나만 올라가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쌀 메고 올라오지요. 내가 먼저 가서 탁 원주민들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쌀 메고 올라와서 힘들어. 힘들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너희들 고생했다. 쌀 메고 오니까 얼마나 힘드냐. 목사님은 빈몸으로 와서 미안하다. 너 쉬어라. 어깨도 주물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옳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라고 나는 빈몸으로 올라와놓고는 그 청년들한테 빨리빨리 모여, 빨리빨리 모여서 기도하게.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그러다 죽으면 숨겨요. 빨리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기왕이면 수고했다, 애썼다, 미안하다, 나도 갖고 와야 하는데 좀 쉬어라, 좋은 말을 해줬어야죠. 근데 내가 급하니까 그런 걸로 안 죽어. 순교하려면 빨리빨리 모여.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이러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고. 그러니 10kg 쌀 메고 온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 지는 빈몸으로 올라와가지고 실컷 씌워놓고 막 올라온 사람한테, 10kg 메고 온 사람한테 순교하라고, 지금 죽으면 순교라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먼저 선을 베푸는 것이 나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의 거룩을.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먼저 실수했다고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섬겨주고 베풀고,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서먹하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성도들 간에 서먹하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요. 이웃 간에도 그렇게 했어요. 회사에도 그렇게 해요. 다른 민족에게 우리가 먼저 가 전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을 먼저 추구하는 거, 이게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문제이지. 그것이 나의 거룩을 지키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부족한 자로 확정을 지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이거를 확정 지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0: 내 거룩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도들 중에서 맨 꼴찌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부족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게 하고 이 부족하다고 시인하고 확정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 걸리고 나니까 생각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나 성공, 그것보다도 생각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뭔만 남았냐, 오직 한 길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만 가고 싶다, 이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보면 목사님도 당연히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원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사가 잘 되고 성장하는 걸 원하겠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걸 다 원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세상의 목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살겠죠. 그러나 막상 진짜 일이 터지고 나면 나머지 것이 다 비본질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나머지 것이 비본질이었다. 저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 두 달 전에 우리 교회 두 번 두 주 나왔던 분이 계셔요. 근데 한 달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해보니 전화가 뚜뚜뚜, 전화가 없어.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느낌이 쉐하잖아요. 없는 번호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신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분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혹시, 예, 목사님,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에 두 번 나왔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 출석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거에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본질이 딱 터지면은요, 비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삽시다.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하게 불러내셨어요. 구별 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내 거룩을 지키려면 내가 거룩한 자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내 거룩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선을, 남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정을 지읍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라고. 그래야 남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남 앞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안 하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섬겨지는 거예요. 내가 못난 놈인지를 확정을 지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에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기쁨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의 맛있는 식사,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의 그 성취감, 혹은 여가 시간에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들까지요. 아, 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많이 헤매이는데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신나고 즐겁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시들어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일회성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속에서부터 가득 차오르는 깊은 평안이자 행복인 것이죠. 오늘 하루 내 힘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주님 곁에 가만히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맛보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또 은혜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최고의 작품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목사님과 마음 모아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레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흩어진 마음들이 모여져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이 무더위로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모든 것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소망의도를 통해서 지역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는 세례만 받고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요. 광주 극동방송을 들으면 마음이 참 차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마음을 모아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극동방송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위안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 나아가야겠다는 그 귀한 마음 주셨는데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주 극동방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차분해지고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익명의 성도님을 오랜만

0: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 다시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꼭 그 교회에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례받게 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세례받았던 그 마음, 혹시 군대에서 받았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세례받은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기름 부으시고 인쳐주신 세례를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익명의 성도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속해서 광주 국동방송을 들으며 마음이 열리고 발걸음이 몸된 교회로 향하고 주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의 한 몸이 되어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실 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4682번님. 우리 큰 아이가 언제나 명랑, 쾌활, 즐거운 생활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정말 잘 분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귀한 아이들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68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682번님의 큰아이 하나님 이 아이를 얻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이가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극복해내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감사합니다. 여름입니다. 수련회 기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많이들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서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그런 기도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이 아이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고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성경학교 위에 수련회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세례, 이로부터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안에서 밝고 명랑하게 바르게 자라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291번님. 큰아버지께서 오늘 오전에 위 점막하 절제술 시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실에 계십니다.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고 완치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회복실에서 고통 없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고 치유돼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7291번님 믿음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7291번님

0: 님의 큰아버지, 오늘 오전에 이 정막하 절제술 시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7291번님의 큰아버님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고 완치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이 큰아버님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남은 인생 건강하여 예수 만나고 영육간에 강건한 남은 삶 주님 주신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7291번님의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복음화된 가정이 주님만 찬양하며 여호와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7291번님의 큰아버님을 온전히 회복하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이 시간 소망의 기도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 두레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오늘의 필사 프로젝트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필요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니 서울에서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평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익명의 성도님에게 믿음 주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 신실한 믿음, 깊은 믿음으로 가족을 안고 이웃을 안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 익명의 성도님 되도록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서울에서 무릎 수술 받은 어머니를 성령 하나님 어루만지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돌아와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어머니 그리고 익명의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5420번님. 둘째 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둘째 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둘째 아드님 꼭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을 이루실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42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두시고 성장해서 하나 둘 결혼해 나간 것도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믿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마음이 걱정이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5420부님의 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신실한 믿음이 며느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믿음의 부부되어 믿음의 아들, 딸 낳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장막으로 하나님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인연을 끼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인도에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둘째 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며느리 기도하는 시어머니 기도하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줄 찬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5425번님의 둘째 며느리도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7559번님. 제가 이번에 전립선 요도 수술을 했는데 깨진 균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559번님 성도님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5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립선 요도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소변뿐만 아니라 온 육체가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0: 아멘.
1: 7559번님의 하나님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셔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전립선 요도 수술도 주님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셨으니 아무런 후유증 없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0: 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755 국번님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고 건강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454540번님. 저는 학습지 교사예요. 다음 달 8월에도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제가 회사 일을 주님 주신 지혜로 잘 하길 원합니다. 회사에서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아, 우리 기도 제목처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하길 너무나 원하고요. 또 회사에서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더불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 소원들, 소망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목사님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54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학습지 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쉽지 않지만 8월에도 더 많은 회원들이 들어오고 학습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지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상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4540님을 지켜주시고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의 가족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가운데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깨어진 인간관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업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믿음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남은 일 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소망의 가족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라엘 두리학교 교목이신 안점수 목사님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하루 사시면서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큰 감동을 주고 큰 도전을 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 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진리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리고 돌을 들고 달려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지금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돌로 치는 저 원수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용서하는 신앙, 용서하는 믿음을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인격을 다 몰살하고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용서하기 어려울 만큼 내가 많은 피해와 손해와 인격적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이 상하지만 상한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증오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원수, 언젠간 꼭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늘그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으로 꽉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속상하고 내가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 어떤 것에게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온 육체의 심령과 영혼까지 돈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오로지 돈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고 그가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것 같은 사람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을 이미 다 뺏겼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었고 세상의 쾌락이 주인이 되었고 내 욕심과 정욕이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자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충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잤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잠잔 것입니다. 나

0: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다 일어나서 만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망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다 육체로 죽지만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베이징 시온교회를 이끌다 구금됐던 에즈라진 목사가 미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지원 속에 최근 전격 석방됐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와 남아있는 동역자들을 향한 진 목사의 절박한 호소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를 설립해 40여 개 도시에 만여 명의 성도를 이끌던 57세 에즈라 진 목사는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구금된 지 266일인 이달 3일 중국 당국의 기소 취소 결정으로 전격 석방되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무조건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석방을 직접 요구하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 상하원 의원 44명이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이뤄낸 이례적인 결실로 밝혀졌습니다. 진 목사는 석방 직후 8년 만에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으나 본인의 석방 이후 현지에 남아있던 동역자 8명이 정식 기소되어 사안이 더 심각해졌다며, 미 의원 20여 명을 연이어 만나 동역자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 목사는 미국 재입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건너와 병상에 계신 94세 노모를 찾아뵐 예정이라며, 수감 중인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중국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한국교회에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가 폭염 속에서 부산 길거리 캠페인을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장기기증협회는 최근 부산 북구 뉴코아 백화점 앞 광장에서 장기기증 서약과 생명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강치영 회장은 장기기증 서약이 건강한 시민이 말기 환자에게 베풀 수 있는 인류애의 실천이자 보편적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타인에게 신장과 간을 기증하고 235회 헌혈을 기록한 이태조 목사와 부부기증자인 정덕수 오차순 선교사가 참석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20년 22세의 나이에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9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고 김채연 씨의 유가족도 참석해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현지의 개종금지법 강화와 경제적 위기 속에서 14년 동안 네팔 선교를 이끌어온 선교사 부부가 국내 이주민을 겨냥한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차기현 우명주 선교사 부부는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 금촌역 인근에 네팔 이주민을 위한 선교센터 히말라야 호프미션을 개소하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팔 정부의 개종금지법과 교단 전수조사 등으로 현지 사역이 제한되자 차 선교사 부부는 국내 체류 중인 10만여 명의 네팔 이주민 사역으로 영역을 넓혀 파주센터는 우명주 선교사가 전담하고 차기현 선교사는 네팔 현지를 오가는 이중 거점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고 악성 종양 의심 진단으로 우울증까지 앓다 센터를 통해 신앙을 얻은 네팔 청년 프라틱 랄 보하라 씨의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센터 측은 임금 체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법률 의료 동행을 우선 추진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해 네팔 현지 사역자로 돌려보내는 역파송 사역을 계속 전개할 방침입니다. 온라인으로 접근해 무료 해외여행과 고액 대가를 미끼로 마약 운반을 유도하는 국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해외 방문 크리스천과 단기 선교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범죄자들이 인공지능으로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며 UN 등 국제기구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호의를 베푼 뒤 마약이 숨겨진 가방을 제3국으로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외 비전 트립이나 봉사활동에 나선 크리스천들이 현지에서 만난 타인의 금전적 호의나 무료 수화물 운반 요청에 응했다가 마약 운반 혐의를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마약 은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어 잘 모르는 타인의 물건 전달 부탁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외딴섬의 지리적 한계와 목회적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초월한 섬마을 교회들의 연합사역과 육지교회의 재능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7년 설립돼 70년 가까이 섬을 지켜온 전남 완도군 소안 동부교회 장민영 목사는 어제 교계 인터뷰를 통해 소안도 본섬과 구도내 예장합동과 예장백석 소속 10개 교회가 교단 경계를 넘어 사택과 지붕 보수, 주일학교 재개, 섬지기 협동조합 설립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 평촌드림교회 선교팀이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소안도 내 5개 교회와 마을 일대에서 미술 전공자 벽화 그리기와 의료, 미용 봉사를 전개했습니다. 2,500여 명이 거주하는 소안도 주민들은 전복과 김 등 지역 특산물로 선교팀을 환송하고 주일 예배에 직접 참석하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섬교회의 연합과 육지교회의 섬김이 계속 기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평생을 함께한 충직한 부하에게 참담한 배신을 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예루살렘에서 쫓기듯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뼈아픈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차라리 멀리 숨어버리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깊은 탄식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주이시며 자신을 온전히 보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늘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억울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때에 다윗은 스스로 낙심하여 무너지는 대신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위대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당신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단단히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생명이 오가는 거대한 배신은 아닐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고 억울함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짓누르는 배신감과 두려움의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눈물 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찢긴 마음과 무거운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계십니다. 불안한 감정이 불쑥불쑥 밀려올 때마다 오늘 주신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안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안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희 권사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조그만 카페를 하면서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기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예,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2: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성희 권사님은 만학도의 경험도 있습니다.
1: 아들이 그때 고3이었는데 실은 공부를 그렇게 잘 안 하고 엄마 말을 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 고2 때쯤에 아 네가 공부 안 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피아노는 어릴 때 조금 치고는 계속 못 쳤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집의 경제를 생각할 때에 그래가지고 피아노에 대한 되게 마음은 있었는데 그래 개척교회에 이제 있을 때는 제가 반주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대구에 왔어도 제가 수요 예배하고 반주를 또 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 그 피아노 가르치던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편입하는 게 어떻겠나 그럴 얘기해가지고 그냥 배우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자꾸 하다가 중단하고 이래서 그래서 대신에 편입을 하게 됐어요.
2: 자식벌 되는 학생들과 함께 김 고사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1: 그때 제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중간고사 기말 때는 거짓말 밤을 새는 건 아니지만 12시 넘기까지. 왜냐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음악사 이런 건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엄마 보고 뭐 감동될 때 그런 건 없는데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엄마다. 그때 그랬었어요. 그 대신대 가서 또 가니까 목회자 자녀들이 되게 그 학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전심 사주고 이러면서 또 되게 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엄마잖아요 완전히. 정말 그 학부 공부는 너무 재밌었어요. 졸업여행도 가고 제가 요즘대로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그때 애들이 그 저보고 이제 그 권사님 안 그러고 제가 그래서요 언니하고 누나

0: 누나라 그러다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런 애들도 있고 지금도 만나면 언니 그래요. 우리 딸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1: 이런 경험 때문인지 김송희 권사님의 교회 청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남다릅니다.
0: 그때 동신교회와 청년대학부에 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시대가 참 풍족하잖아요. 저희 자랄 때보다는 풍족한데도 이 청년들이 사람들이 희망을 못 얻고 갈급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애들이 주눅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청년 그 예배감 제가 꼭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 허기행을 통해갖고 애들이 되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좀 제가 대신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안으면서 뭐 참 마음이 좋고 청년들한테 되게 무언으로 많은 걸 나타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제가 무언 중에 참 청년들한테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그때도 뭐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여튼 저는.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대구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권성수 목사님과 대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김송희 권사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를 위해 운영위원으로 곧바로 섬깁니다.
0: 극동방송 개국을 제가 되게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 운영위원 얘기도 듣고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 아무도 어떻게 장로님이 물론 얘기하셨지만 저는 스스로 정말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운영위원을 하게 됐는데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복음으로 방송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조금의 헌신으로 물질로서 땅끝까지 이런 그 방송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순수히 복음 방송이니까요.
1: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내가 쓰임을 받아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매달 극동방송을 위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0: 바라보는 눈이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큰 사이 우연히 맛있는 요리로 수빈이를 즐겁게 해주는 둘째 사이 쌤니. 잘생긴 두 남자가 나의 사위가 되었네. 하나님 안에서 만나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처음 마음 그대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길 바래. 은지야, 수빈아, 화준아, 너네는 엄마를 왜 그렇게 좋아하니? 그래서 엄마는 무척 행복하단다. 엄마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너희 둘을 낳은 거야. 더 잘한 일은 우리 아들 화준이도 낳은 것이고. 사랑하는 우연이, 은지, 쌤, 수빈이, 화준이, 또 너무 사랑스러운 손자 시우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빛과 소금으로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지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주신 용돈은 장모를 춤추게 한단다. 사랑해.
1: 사랑합니다. 권사님의 축복의 음성 편지였습니다. 김성희 권사님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드림에 하늘 철학이 있습니다.
0: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잖아요. 뭐 91년도 이때니까 정수기가 아마 처음 났는지, 하여간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정수기가 필요한데, 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속으로. 하나님, 저 정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헌신하자고 얘기하도록 해주세요. 이랬더니 막, 정말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정수기를 하자고. 그런 기억부터 해가지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뭐 사소한 것들을 참 기쁜 마음으로 한 것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들여가지고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아, 되돌아보면 참 많이 부어주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0: 하면서 하는 마음은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했는 그 고백 이제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있던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저는 참 저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지 그 마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주신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기쁘죠.
1: 목소리 오늘은 김송희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목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참 끔찍하지요. 청천벽력과도 같다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이 우리 민족에게는 수십 년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분들,

분들의 가족 얘기들뿐만 아니라 또 억류자분들도 벌써 10년이 넘게 생사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이 가족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사라도 알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크리스천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지금도 이 가족들은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꼭 만나게 해주시기를,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함께한 그런 마음도 좋고요. 문자로 어플로 여러분 계신 지역과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첫 찬양은요,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무엘의 음성으로 오늘 오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눈물 지으면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납북자, 억류자, 또 국군포로, 이산가족, 가족분들이 계세요. 생사조차 알 수 없고 오늘도 북한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거나 납북됐거나 또 포로로 잡혀 있고 또 헤어진 이 가족들, 주님이 그 마음 어루만지시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성에서, 강릉에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하시면서 1박 2일 아들 면회 갔다 와서 출석 체크해 주신 2261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7243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충북 괴산에서 방송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북녘 땅에 널리 전파돼서 많은 생명의 구원함을 얻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멘.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입니다 하고 8291님이 출석 체크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뭐 저 밑에 제주에서부터 서귀포에서부터 우리 백령도 뭐 울릉도 또 강원도 속초와 고성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곳곳에서 듣고 계시다면 오늘 출석 체크 함께 하실 때 귀한 마음, 기도한 줄,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 여러분 지역과 함께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자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키나 찬양단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함께 할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하고 있죠.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서머 스페셜 기간에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또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도 더 크게 가져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시사 상식 퀴즈 매일 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몰랐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끝이시면 안 돼요. 알게 됐으면 그것을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연결하시고 더 크게 품어보시고 또 기도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문제 여러분 함께 풀어보실 텐데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천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남길 때 여러분 지역도 꼭 적어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꼭 남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첫 번째 상식 퀴즈. 현재 북한과 우리가 인도적 문제 해결이 참 시급합니다. 그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납북자, 북군 포로 송환 문제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에서 협조하지 않고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억류자 문제가 정말 시급하거든요. 이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거나 체포돼서 비법 국경출입죄, 뭐 간첩죄 등으로 북한에서 무기노동 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현재까지 붙잡힌 분들이 몇 명일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에 억류된 분들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일까요? 대부분 선교활동 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이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치 체포돼서 북한이 이런 죄명을 줬습니다. 비법 국경출입죄, 뭐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지금까지 붙잡힌 분들이 몇 명일까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3명이다. 3명. 2번은 7명이다. 7명. 3번은 15명이다. 자, 3명일까요? 7명일까요? 15명일까요? 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억류자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몇 명일까? 1번 3명, 2번 7명, 3번은 15명인데요.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벌써 10년 넘게 생사조차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가족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도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억류된 분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으키고 또 기도의 마음을 모으고자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억류자 특집 다큐멘터리를 한 2, 3년 전에 제작을 해서 방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아요. 근데 오늘 보기 중에서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선교 활동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가 북한에 납치, 불법적으로 체포돼서 이렇게 억류돼 있으신 거거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에 억류돼 있으신 분들은 몇 분일까? 1번 3명, 2번 7명, 3번 15명. 힌트를 드리기에는 사실은 어떤 재미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세상에서는 행운의 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만큼입니다. 이 정도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아, 이 정도가 억류되어 있구나, 어떤 분일지는 제가 정답 발표하면서 성함을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1번이 3명, 2번이 7명, 3번이 15명.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고 맞춰주시면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참여하셔야 됩니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여지는 찬양은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팀룩 워십에 함께 지어져 가네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닐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국민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부분 북한 가까운 중국 접경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납치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생사조차 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여러분 맞춰주세요. 1번이 3명, 2번이 7명, 3번이 15명.

첫 번째 문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적을 갖춘 분들이 총 몇 명일까를 문제로 드렸습니다.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정답은 2번 7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분은 목사님, 선교사님이시고 또 네 분은 북한 출신, 그러니까 탈북민인데 또 북한을 북한에서 넘어오신 탈북민들을 또 돕기 위해서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일하시다가 억류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향민, 탈북민 출신 네 분까지 해서 총 일곱 분이세요. 이분들의 성함을 좀 알려드리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이 세 분은 탈북민이시고요. 신원미상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총 7명으로 올해 3월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원래 6분으로 공식 발표가 되다가 올해 3월에 이제 한 분을 더 정부에서 인정을 하면서 7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분들이 억류된 시점이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저희가 직접 이 김정국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직접 만나뵈서 인터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곳에 억류돼 계신데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또 언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이분들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고연철, 김원옥, 함진우, 신원미상 한 분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복음을 전하다 억류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157님도 문자 주셨고,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5884님 문자 주셨는데 울산입니다. 그분들 귀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시면서 9016님도 어플로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서울 강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억류된 모든 분들이 하루 속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북한을 위해 기도했지만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니 오늘 새삼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하시면서 5012님도 문자 주셨고, 충북입니다.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9700님도 남겨주셨어요. 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도주의적 문제가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게 참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산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가 아직도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새송이의 잇꽃을 상징으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꽃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기억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각각 상징하는 이 새송이의 꽃. 잠시 후에 정답을 발표해 드릴 텐데 어떤 꽃으로 상징을 만들었을까요? 힌트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장미. 장미. 2번 안개꽃. 안개꽃. 3번은 물망초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각각 상징하듯 새송이의 이 꽃으로 상징을 만들었어요. 통일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1번 장미, 2번 안개꽃, 3번 물망초. 어떤 꽃을 상징으로 해서 이 새송이의 꽃으로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장미, 2번 안개꽃, 3번은 물망초입니다. 역시 정답은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잊지 않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잊지 않고자 이 꽃의 모양을 새송이를 만들어서 상징으로 해놓고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인데요. 자,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상징하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꽃으로 만든 이 상징. 어떤 꽃인지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1번 장미, 2번 안개꽃, 3번 물망초입니다. 정답 보내실 시간 2분 제가 더 드릴게요.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은요. 그러니까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는 새송이로 이루어진 이 꽃. 꽃을 새송이를 놨어요. 일부러. 잊지 않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상징입니다. 배지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자,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이 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3번 물망초입니다. 네. 세송의 물망초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각각 상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우리 정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사자와 또 가족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통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물망초의 꽃말에 나를 잊지 마세요예요. 많은 분들이 어릴 때 많이 보였는데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하셨거든요. 이 파란색 꽃의 중간에 이제 꽃술이 황금색이고요. 보면 새송이가 각각 납북자 또 억류자 국군포로 이 문제가 꼭 해결하겠다,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나타나 있고요. 또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예, 발견하시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잊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자, 정답 3번 물망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물망초죠 하시면서 9397님 남겨주셨고, 우리 3874 성도님 꽃말을 듣고 알았어요 하시면서 바로 맞춰주셨네요. 자, 억류돼 계신 목자님, 선교사님, 또 탈북민분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기도합니다.

5756 성도님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5884 성도님, 통일 배우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네요 하셨는데요. 배움에서 그치지 말고 기도까지 이어주십시오. 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16님 어플로 남겨주셨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2682 성도님, 덕분에 꽃말을 알게 됐네요. 8714님은 아이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고마운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 또 나누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도 같이 좀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34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참 너무나 모르고 살았네요. 이제 조금 더 관심 갖겠습니다. 1372 성도님 감사합니다. 늘 청취하고 있어요. 6189님 물망초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문자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조선소입니다. 아유, 억수로 삼네, 예, 하시면서 7024님 문자 주셨는데, 더위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건강 우선입니다. 예, 해치지 않게 일하시면서도 틈틈이 물 많이 드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 드려요. 개별 연락 드릴 텐데,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OFP데이 서머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끝찬양입니다. 우리 3557 성도님을 비롯해서 오늘 세 분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이 찬송은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그 번영을 모두가 함께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도시의 화려한 성장에서 소외되었고 어린이들마저 생계를 위해 좁은 굴뚝으로 들어가 그을음을 청소했습니다. 교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찾아갈 곳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돈을 내고 좌석을 빌렸는데 이때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석에 앉거나 뒤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드러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세군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리와 시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구세군의 선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soup, 씻을 곳과 쉴 곳을 마련해주는 soap, 비누,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salvation, 구원, 이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작은 손풍금을 연주하고 탬버린과 북을 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 누구나 그 자리에서 즉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익숙한 대중음악 곡조에 복음의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는 방식을 음악 영어로 컨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로 옛 애국가는 올드랭사인의 선율로 불렸고

0: 영국 국가의 선율에는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가 붙여졌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애 작사자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 구세군의 거리 선교를 음악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프라이는 세 아들과 함께 시장과 거리에서 금관악기를 연주했는데요. 이 가족 연주단은 훗날 구세군 금관악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던 프라이는 1881년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선율은 처음부터 이 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음악 작곡가 윌리엄 헤이스가 만든 골목길의 오래된 작은 통나무집이라는 팝송의 곡조였습니다. 헤이스의 노래는 무너져가는 통나무집의 늙은 개와 홀로 남은 노인이 떠나간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희망을 잃은 채 남은 세월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프라이의 가사가 더해지면서 상실과 체념을 담은 노래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친구이자 구주로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규칙적인 4분의 4박자와 짧고 반복되는 선율로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함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 너머에는 이 찬송이 전하고자 한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교회 문턱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 속으로 찾아와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 찬송에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렵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의 곁에 따뜻하게 머무는 누구나 삶 속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 고백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지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옮겨 적는 이 찬송의 고백이 종이 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불릴 때 필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고백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아바타2 다들 보셨는지요? 영화 아바타2에는 우리나라의 황정록 시니어 아티스트가 작업을 함께했는데요. 황 아티스트는 작품 속의 주인공 제이크 설리, 키리, 토노아리의 얼굴 작업을 전담해서 작품의 질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황정록 씨는 아바타2 제작 환경이 훌륭해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바타2 물의 길은 영상미가 현실보다 100% 더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바타2는 상상 속의 세상, 판타지 세계인 판도라 행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이야기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과 창조물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영화 속 세상이 현실보다 더 아름답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감히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눈으로 감사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의 삶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없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것, 곧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한 대로 현재와 그 다음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정말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상황,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모든 상황의 결론, 곧 우리 삶의 끝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고 그들이 집요하게 쫓아오는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계시기에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할 상황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날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김은희 자매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도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마음만 있으시고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편의 핍박으로 가정을 떠나 중국으로 올 때 저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드릴까 두려웠고 이 기약 없는 길이 무서할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선택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 아마 저희 아기를 막아 나섰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 없던 그때 떠날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께는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의지할 것, 저희 참된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꿈결에도 보고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김은희의 자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후 3시 됐습니다. 극동방송 오후 3시 바로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깨라 극동방송 찾아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새깨라를 통해서 오늘도 정말 귀한 그 한 영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 곧 펼쳐집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보물 퀴즈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핸드폰을 다 꺼내셔서요, 샵 1069번 이쪽 문자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문자 정답을 퀴즈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퀴즈. 자, 축제입니다. 축제. 보물 퀴즈 축제.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방학생, 무교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아, 방금 말씀드린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이 정답을 맞추시면요. 정답 문자 보내실 때 나는 무교다, 나는 방학이다, 이렇게 같이 써서 문자를 주시는 분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일단은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주셔야 제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찾고 다닙니다. 보물 찾기 하듯이 어디 숨었을까 이러면서. 물론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퀴즈를 외쳐주신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또 이 화통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자, 오늘도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기가 막힌 또 대본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저희가 꽁트를 지금부터 실시할 텐데, 목사님,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어디로 정답을 보내면 될까요?
1: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네. 샵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자,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시간대는 이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1069번으로 보내면 됩니다. 예. 짧은 거 50원, 긴 거는 100원이 다 갑니다.
1: 아, 좀 투자 좀 하셔야 그냥 50원.
0: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 됩니다.
1: 아, 이 정도는요.
0: 아, 근데 이 정도 투자하기 어렵다.
1: 50원 안 주셔서 길거리도 안 주셔야죠.
0: 그러니까 이 정도 예. 근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예. 어플은 공짜야.
1: 어플 있어요. 어플 공짜.
0: 그거는 공짜. 예.
1: 무료.
0: 예, 예. 무료입니다. 예. 무료. 자, 극동방송 우리 어플 다운로드 다 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1: 외국에서 들려지더라고요.
0: 예? 외국에서도 들립니다.
1: 외국에서 들려요.
0: 와이파이 되는 곳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우아하고 톡톡 튀어나서
2: 저를 말씀하시나요?
0: 그러니까 성우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집사님, 최선을 다할게요.
0: 집사님은 성우나 마찬가지예요.
1: 아, 성우 마찬가지. 성우
0: 연기자.
1: 아, 연기자. 예. 예.
0: 보물 퀴즈 기대하면서 참여한다고. 예.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 꽁트. 오늘 모세 이야기입니다.
1: 예.
0: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세 꽁트의 모세 꽁트. 예. 모세의 주인공은 오늘 고현 집사님이 맞고요.
1: 예.
0: 와, 모세가 오늘 상담을 받네요.
1: 예.
0: 상담사는 우리 목사님께서.
1: 예.
0: 아,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1: 어, 괜찮아.
0: 역할이 그렇다고. 아, 감히 제가 어떻게 예. 하나님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상담사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꽁트 끝까지 듣고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1: 예.
0: 거기다가 이제 정답을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0: 항상 말씀드리지만 웃고 감동받다가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예, 이거 퀴즈 내려고 꽁트 하는 거예요. 퀴즈 내려고. 끝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을 탁 튀어드리는 새끼라 마음치유 심리상담소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내전자분은 광해에서 40년째 양을 치고 계신 80세 모세 씨입니다. 요즘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1: 선생님, 저 사실 심각한 무기력증에 발표 공포증이 있어요. 최근에 제 삶에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0: 어떤 기회길래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나요?
1: 아니 글쎄, 호랩산에서 양을 치는데 저기 딸기나무에 불이 화르륵 붙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안 타요. 이상해서 가봤더니 하늘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 있죠?
2: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1: 으아, 소름!

0: 신발까지 보스라니요. 그러더니 저보고 당장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서 백성들을 다 탈출시켜 오라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1: 아, 심리학에서는 그걸 거대 목표에 대한 회피 심리라고 합니다. 모세 씨, 정확히 어떤 점이 제일 두려우신 건가요?
0: 저 아시잖아요. 저 오랜 야생 생활 때문에 언어 기능이 저하됐다니까요. 파라오 앞에 섰다가 제가
2: 파라왕님 저기 백성 좀 내주세요
0: 하고 버벅거리면 다들 웃을 거 아니에요? 전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절대 못해요. 차라리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하세요.
1: 모세 씨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실패할까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는 가면 증후군을 겪고 계시네요. 이때 하나님께서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3: 모세야,
4: 모세야, 너의 그 입을 만든 게 누구냐?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해서 너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주마.
0: 하나님, 제 불안도가 여전히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정 그렇다면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형 아론 아시죠? 그 형은 웅변학원 출신이라 입만 열면 유재석이거든요. 원 플러스 원 세트로 아론 형도 제 동반자로 붙여주시면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보겠습니다.
1: 자존감이 낮을 때에는 주변의 안전지원군을 요청하는 게 아주 좋은 대처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 플러스 1 협상 수락하셨나요?
0: 네.
4: 허허, 그래,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줄 테니 제발 좀 가라. 모세야, 내가 완벽한 사람 찾았으면 너를 안 불렀다. 스펙은 없어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너를 통해 일하는 거란다. 아론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붙여주마. 모세야.
5: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모세 씨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불을 붙였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 자, 이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이거 대본에 나왔는데.
4: 그러니까 나왔어요. 나왔어.
1: 예, 예, 예.
4: 잘 듣다 보면 정답이 중간에 나온다니까요.
1: 이미 가르쳐 줬는데.
4: 네. 예.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우리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나무인지
1: 예.
4: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입니다.
1: 예.
4: 첫 번째 주관식이니까. 네. 근데 다들
5: 엄청 보내셨네요.
4: 좀 아실?
5: 네.
1: 이미 다 보내셨어요.
5: 네.
1: 와.
4: 자, 나무입니다. 나무.
1: 예.
4: 나무. 시내산 땡입니다.
1: 예, 시내산 땡, 땡, 땡. 아름도 땡.
4: 땡이에요, 땡.
1: 아, 모세도 땡.
4: 땡, 땡, 땡.
1: 예, 예, 예, 예.
4: 자, 우리 모세.
1: 예.
4: 모세 고현 집사님이었고.
1: 와.
4: 상담가 오늘 목소리, 좀 멋지신데?
1: 아, 제가 상담도 해요, 또 이렇게.
4: 그러니까.
1: 예.
4: 자,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 정답 옆에다가.
1: 예.
5: 네.
4: 나 지금 방학이다.
1: 예.
4: 무교다 하시는 분들. 거기다 꼭 좀 써주십시오.
1: 한 줄로 쭉 그냥 써주세요.
4: 한 문자로
1: 예.
4: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1: 예.
4: 이 무더위에 좋은 선물
5: 우와.
4: 땀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음식들도 있고요.
1: 시원해 아주 시원해.
4: 영양가 높은 것도 있고
1: 영양가도 높아 막 확확 자라기
4: 탁탁 먹고 교회 가라고 교회 가시라고
1: 탁탁 튀어 그냥
4: 자 그분들
1: 예.
4: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옆에다가 꼭 좀 무교 방학이라고 적어주시고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1: 예, 예.
4: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4: 통화 가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꽁트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더운 날씨 싹 날아간대요. 연기 너무 좋다고. 이런 것만 보여 우리 이런 것만 보여.
5: 이런 최선을 것만. 다할게요.
4: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다고. 자 너무 재밌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 찬양 듣고 와야 되는데
1: 예.
4: 모세야 가라 가라 했잖아요.
1: 예 가라 가라 가라
4: 가라 가라 가라라는 찬양 여러분 함께하면서
5: 네.
4: 자 잠시 뒤에 올게요. 샵 1069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0: 가라 가라.
1: 너무 좋네요. 네,
0: 미션 네. 원정대 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방 방금 방학생을 찾았어요.
2: 예.
0: 방학생을 찾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정답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2: 예.
0: 아직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받을 분은 일단은 발표합니다.
2: 예.
0: 선물 아주 빠르게 주신 이드로 땡입니다 오늘.
2: 이드로 땡. 이드로 아니에요. 이드로 아니에요.
0: 이드로 땡.
2: 아름도 아니야. 아름도 아니야.
0: 네. 아름도 땡이고. 아,
2: 신발도 아니고.
0: 그러니까 보니까 예. 신발이 나왔어요. 예. 자, 호랩산도
2: 뱀도 아니고.
0: 땡입니다.
2: 예.
0: 호랩산입니다.
2: 예.
0: 자, 아주 빠르게 보내신 5223번님.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3번님. 아까 찾아놨는데 어딨지? 예. 523번님이 아까 있었는데
2: 예.
0: 아주 빠르게 보낸 분이에요.
2: 예.
0: 그 다음에 9676.
2: 9676 축하합니다.
0: 아, 여기 있습니다.
2: 예.
0: 9676.
2: 예. 예.
0: 9676 아주 빠르게 예. 보내셨습니다.
2: 예.
0: 그 다음에 0622번님. 0622번님도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아주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분은 보니까
2: 예.
0: 통일전망대를 지금 향하고 있대요.
2: 와, 휴가 지금 휴가 중이에요.
0: 휴가 기간이라 예. 그러면서도 새끼라를 듣고
1: 대단하시네요.
0: 있고
2: 예.
0: 언제나 새끼라 화이팅 하면서
2: 예.
0: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 예. 공격이
0: 자 저쪽 예. 뒤로 가가지고
2: 예.
0: 아 뒤로 가기 전에 와 3239번님
2: 예
1: 3239번님
0: 사랑부 네. 연경입니다.
2: 예예.
0: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장애인 부서.
2: 네. 그런가요?
0: 맞죠?
1: 네.
0: 우리 현 같아요. 선생님 화이팅 했어요. 현 선생님. 현 선생님이 누구야? 현 선생님이 누구야, 이게? 이게 누구야? 고현 선생님이시구나. 선생님 팬이구나. 선생님 팬, 선생님 팬이구나. 그래요. 3239번님.
2: 정답,
1: 정답 너무 맞추셨네. 잘 맞췄어요.
0: 정답도 맞췄어요. 네. 우리 지금 네. 사랑부 아이가 보낸 거죠?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아이 맞나요? 아이 맞나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맞습니다.
0: 뭐 알다시피 네. 사심 있는 선정.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드려야지. 저쪽 뒤로 가가지고
2: 예.
1: 네.
0: 200번을 좀 넘어서 6004번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자, 오늘 우리 꽁트가
2: 예.
0: 모세가 심리 상담가한테
2: 예.
0: 상담받는 거였잖아요.
2: 예.
0: 목사님께서 오늘 좀 목소리를 좀 딱 깔고 분위기 있게 상담

0: 가로 변신을
1: 제
0: 하셨고.
1: 제 무기가 좀 나갔어요.
0: 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모세로 딱 해가지고 중간에 예. 하나님도 살짝 나오고
1: 예.
0: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자
1: 예.
0: 불은 붙었지만 정작 타지 않았던 이 나무의 이름이 무엇일까?
1: 예.
0: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1: 예, 맞아.
0: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1: 나오고
0: 예. 아직 저는 못 봤지만 목사님 가서 보셨나요?
1: 아, 봤어요. 딸기 하나 봤어.
0: 봤구나. 봤어. 그게 보기로 보기가 이제 1번이야. 1번.
2: 1번.
0: 자, 보기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1: 예, 예.
0: 1번이 1번, 금방 그거야.
1: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0: 지금 떨고 있구나.
1: 예, 떨고 있어. 자, 아, 야, 뭐
2: 보기 2번. 떨었어요.
1: 2번. 예, 예. 모세가 핑계대다 맞을 뻔한 몽둥이 나무.
0: 그렇습니다.
1: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라 자빠져 나무.
0: 네.
1: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자, 1번 떨기나무, 2번 몽둥이나무, 3번 놀라 자빠져나무, 4번 뽕나무.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성경에 나온 네, 나무고. 아,
1: 벌써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0: 이스라엘에 지금 현존하는 나무입니까?
1: 예, 현존한다고 현존하무, 예. 보여주는 나무니까.
0: 그럼니까?
1: 뭐. 예, 예.
0: 현존하는 나무.
1: 예.
0: 자, 예. 재밌죠? 목사님 지금 떨고 있네요.
1: 떨었어.
0: 오늘 떨고 계십니다.
2: 자, 우리 셋 다 모두 떤 것 같은데요.
0: 자, 방학생과 무교생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2: 네.
0: 이래도 정답을 안 보내시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0: 우리 방학생, 무교생, 교회를 예. 내가 쉬고 있다.
1: 예.
0: 학교 방학 말고 교회를 방학하고 있다 예. 하시는 분들
1: 예.
0: 정답 맞춰주시면서 정답 옆에다가 저는 방학생입니다. 아니면 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1: 예.
0: 이렇게 무슨 나무 옆에 이제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예. 좋은 선물 드릴 테니까
1: 예.
0: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은 전화 연결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1: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하기 전에 찬양을 들려드릴 테니까 이거 들으면서
1: 예.
0: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나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1: 예.
0: 여러분 정답을 꼭 보내주십시오.
1: 예.
0: 가라 모세 또 이런 곡 또 있습니다.
2: 와.
0: 이 듣고 오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답 발표할게요.

0: 예.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예. 모세한테 가!
1: 가!
0: 합병! 가. 예.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장소가 바로 예. 장소가 있었던 그 나무,
1: 나무 이름. 응.
0: 장소에서 그 나무 예. 이름이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예. 지금 막 들으시는 분들.
1: 예.
0: 보기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목사님.
1: 예. 1번 나 지금 떨고 있니 떨기나무. 2번 모세가 핑계대다 빠질 뻔한 몽둥이나무. 3번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란 놀라 자빠져 나무. 4번 어깨에 뽕 빼고 힘 빼고 올라가는 뽕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몽둥이나무, 놀라 자빠져나무, 뽕나무 중에서 정답 샵 1069 우물정 1069 극동방송 어플로 보내시면 되고 그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무조건
1: 선물을
0: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무교 방학생 중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 예. 네.
1: 전화 통화하면 예, 고를 수 있는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선물 좋은 거 고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예. 자, 떨기나무냐 몽둥이나무냐 놀라 자빠져나무냐 뽕나무냐 그럼 이제는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떨기나무.
0: 그렇습니다. 떨기나무. 예, 오늘 좀 쉬웠을 수도 있고
1: 정답자
0: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정답도 알려주셨고
1: 예.
0: 아주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답을 말해주셨어요. 보기 1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아, 괜찮아요 목사님. 우린 정답을 알려주는 퀴즈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방학생 무교생들을 네. 우리가
2: 방학생
0: 받는 거니까
2: 만날 예. 수 있다면 연결만 된다면
0: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떨기나무 정답 맞춰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와, 세 분 모두 성우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꽁트 듣다 보니 더위가 확 물러간다.
2: 근데 네. 이 사연도 있네요.
0: 네.
2: 그 셀프 세차장에서 알바생인데요.
0: 네네.
2: 방송을 크게 틀고 신나게 일합니다.
0: 와.
2: 고객님들이 무슨 방송이냐고 좋다고 계속 물어봐요. 얼른 학비 모아서 복학하고 싶습니다. 충성. 대단하네요. 네.
0: 셀프 세차장에서 네. 새끼라가 나온다. 오.
2: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0: 그러니까. 뭐가 막 가라, 가라, 막 이러고 막.
2: 네.
0: 이게 무슨 방송인가. 와, 이 알바생 대단합니다.
1: 아, 이 선물 드려야지 않아요, 이거?
0: 선물 예. 드려야죠.
1: 예.
0: 우리.
1: 8738님.
0: 8738번님.
1: 예, 예. 아유.
0: 근데 뭐. 복학이라고 했지만은 교회 복학은 아니겠죠?
1: 아, 이거 교회 복학은 아니고 아마 네,
0: 그것도 아마 아니시죠.
2: 네,
0: 교회 잘 다니시는
2: 거니까.
0: 알바생 맞죠?
1: 네, 충성하는 거 보니까 뭐 네. 군인 전역하고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예.
0: 예, 작년 11월 성지순례 갔을 때 신해산에서 내려와서 떨기나무를 봤대요.
1: 아, 그러셨군요. 예.
0: 예,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방학생들이 있거든요.
1: 예.
0: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요. 자, 어떤 방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지
1: 예
0: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 3071번님 3071번님 정답 맞추셨 떨기나무 맞추셨어요.
0: 이분은 예. 이제 어플로 들으시다가 어플로 예. 보내신 분인데 더위를 이기고 교회로 갈 수 있기를. 혹시 더워서 방학인가?
1: 아, 그런가요?
2: 여름방학?
1: 그럼 떨고 자, 있어야 되는데
0: 3071번님 전화 겁니다. 일반 전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새끼라 김인수피입니다.
3: 네. 네.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아니, 운전 아니시죠?
3: 네. 네, 괜찮습니다.
0: 많이 덥죠?
3: 네.
0: 어떻게 지금 어디서 더위를 지금 맞고 계세요?
3: 네.
0: 어디서?
3: 집에서요.
0: 집에서?
1: 어느 지역?
0: 어느 지역, 그러면?
3: 아, 여기 고양시 쪽이에요.
0: 고양시에서.
3: 경기도 고양시.
0: 지금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습니까? 선풍기 틀고 있습니까?
3: 두 개 다
0: 틀고 있군요.
3: 네.
0: 집이 많이 덥구나.
3: 네.
0: 자,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교회를 갈 수 있기를. 어떻게 더위 때문에 방학입니까?
3: 아, 네. 더위 플러스
0: 예.
3: 그 약간의 침체된 예. 신앙.
0: 침체된 신앙. 그렇군요.
3: 네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지금?
3: 아, 약간 한쪽 발은 교회고 한쪽 발은
0: 한쪽 발은 저기
3: 네,
0: 침체에드
3: 네. 네.
1: 아, 한쪽 발은 예배당이고 한쪽 발은 교회고.
0: 아, 그래.
3: 네,
0: 아, 좋네요.
3: 네, 네.
0: 그래서 뭐 이게 뭐 몇 년 정도는 아닌가 봐요?
3: 네? 몇 년에 조금 시간이 있었었는데 예. 네, 네.

0: 그래도 그 줄은 하나님이 못 놓게 하셨던 것 같아요. 끈은.
1: 그러니까 한 발은 지금 놓고 있는 이렇게 애매한 방학생.
2: 한 발은 교회당.
1: 예. 네, 애매한 네, 방학생이군요.
0: 네, 네.
1: 아무튼 근데 애매한 걸 별로 이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2: 그렇지.
0: 네.
1: 화끈하게 두 발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이렇게 잘 오셨어요. 자, 저희가 네.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네.
1: 알죠? 자,
0: 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뭐가 있었죠, 선물?
1: 아, 자, 불러볼게요. 언제부터 네네. 들으셨나요, 이 방송?
0: 시간이 지금 한 10분?
1: 아니, 언제부터?
2: 극동방송 네, 언제부터?
1: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냐고.
0: 아, 극동방송은 계속 들었었어요.
1: 자, 계속 언제부터인지 아 넘어가 넘어가요.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펌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하르 견과,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루팔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0: 네. 주얼리요.
1: 주얼리. 아니, 주얼리 원래 알고 있었죠.
0: 네?
1: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 훈련시키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1: 예? 네? 자, 주얼리 하고요. 네. 자, 이제 네. 두 발 다 뛰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죠. 예?
0: 네. 네.
1: 예?
0: 네?
1: 알겠죠? 자, 우리 목사님과
0: 네,
1: 함께
0: 감사합니다.
1: 결단의 네. 기도 지금 한번 드리시면서 결단하시고 원래 단
0: 예? 우울증 때문에 네. 힘들어하는데
1: 네네 네.
0: 그 기도도 같이 해보고.
1: 아 우울증도 지금 겪고 네. 계시고
2: 누가 네. 누가
0: 김리엘입니다.
1: 아 본인이
0: 네네
1: 아 본인이 그렇다고요.
0: 네
1: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죠. 목사님 따라서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자, 오늘 감사합니다. 용기 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자, 이렇게 결단에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부터 원래 다니시는 교회가 있죠?
0: 네네.
1: 이번 주에 이제 꼭 교회에 이번 주부터 이제 꾸준히 한결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더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고생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3071번 경기도 고양시에 계시는 분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2: 예.
1: 자, 이번에
2: 0133번. 예. 0133. 방학이시고 떨기나무 맞춰주셨고
1: 그렇습니다.
2: 문자도 주시고
1: 아주 딱 정답처럼
2: 예.
0: 네.
1: 떨기나무 옆에 딱 방학,
2: 방학.
1: 정확하게 예. 보내주셨습니다.
4: 여보세요?
1: 운전 중이시죠?
4: 아 예, 예.
1: 예. 잠깐 정차 가능할까요?
4: 예 잠시만요.
1: 예예 예.
2: 예.
1: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2: 예. 네, 깜빡이 켰습니다.
1: 그냥 여보세요 하면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운전하는지, 예, 운전하시는지,
2: 아,
1: 집이신지, 일터인지. 예. 자, 우리 0133번님 운전하고 계셔서 제가 잠깐 기다렸다가 정차하면 자 어떤 네, 분이신지 정차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네. 지금 운전하고 계셨어요?
4: 아, 충남 공주예요.
1: 공주.

0: 공주.
1: 예예.
2: 자, 공주.
0: 예.
2: 몇 년 방학이십니까?
1: 방학이라기보다는 한 달 보름?
2: 한 달 보름.
1: 예.
2: 어떻게 더워서요? 아니면은 뭐?
1: 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부 관계 그 부분들로 인해서.
2: 네네.
1: 좀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2: 아. 네. 그렇구나.
1: 근데 한 달 보름이지만.
2: 네네.
1: 아, 10년 이상의 그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긴 기간처럼 느껴지는 아픔으로. 자, 아, 제가 볼 때는 우리 0133번님은 방송 끝나고 우리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심리 상담가로 오늘 꽁트를 하셨거든요.
1: 네.
2: 어, 끝나고도 그렇게 변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께서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오늘 분명히 운전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 연결되고 수많은 사람 중에 연결이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0133번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미 계신데
2: 예.
0: 자꾸 우리 얼굴을 자꾸 돌리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계속 이 방송을 매일 듣거든요.
2: 예. 그렇군요.
1: 예, 근데 저도 이렇게 통화가 되네요.
2: 그럼요.
0: 그럼 하나님께 계시니까 지금 계시니까 옆에
2: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오늘 네. 딱 0133번님을 위해서 이 방송을 만드셨고
0: 그렇죠.
2: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0: 예.
2: 저희는 누가 걸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0133번님이 7월 28일 두 번째 통화로 예약을 해놓으신 겁니다.
0: 예.
2: 예. 자. 일단은 저희가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1: 네.
2: 매일매일 들으시니까 선물 아시겠죠? 예.
1: 네.
2: 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거, 어떤 거?
1: 주얼리.
2: 주얼리.
0: 주얼리.
2: 자, 오늘 주얼리 잘 되네요.
0: 빨리 다 주긴 주얼리. 자, 예.
2: 어떻게 주얼리를 지금 선물?
1: 예.
2: 아, 그러면은
0: 그렇죠,
2: 용기
0: 그렇죠.
2: 있게 잘 고르셨고 본인 거나 아니면 두 분이 드실 수 있는 거 또 하나 골라 보세요.
0: 와, 오늘 국간 여네요.
2: 아, 열어야죠. 열어야죠.
0: 아, 국간 예. 열었어.
2: 자, 하나 더.
1: 곱창 전골.
2: 소곱창.
0: 예, 아유, 그거 드시면서
2: 애청자시구나. 애청자야. 딱 고를 줄 아시는.
0: 아,
2: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네. 하시죠. 기도.
0: 네.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2: 자, 우리 0133번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2: 하나님께 꼭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다시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충남 공주에서 네. 운전하시다가 딱 정차하고 지금 귀한 통화를 했는데요.
3: 네.
2: 예, 꼭 힘내시고 꼭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또 해봐야죠. 시간이
0: 예.
2: 자
0: 예 9914번님 예 9914번님 지금 떨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화 받아주십시오.
2: 자 9914번님 신호 가고 있습니다. 이분도 오늘 문자를 처음 보내신 분이에요.
0: 그러군요.
2: 아까 그래. 공주 그분도 처음 보내셨고
0: 예.
2: 안 보내다가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방학이라고 밝혀주시는 분인데
0: 예.
2: 자 1번 정답

0: 떨기나무 맞춰주신 9914번님 꼭 받아주셔야 돼요. 신호가 가고 있는데. 자 일단 한 번 더.
1: 예, 문자 일반 전화입니다. 이 일반 전화기 때문에 혹시 이제 다른 저기가 있어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찾으시는 시간이고 만나길 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받으십시오. 9914번.
0: 네, 9914번님 꼭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 못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대부분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해 보면요. 아, 그때 제가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았어요. 예, 뭐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1: 예.
0: 안타깝습니다.
1: 받으셔도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0: 오후 3시 때는 모르는 전화 다 받으셔야 돼요.
2: 그렇죠.
1: 예. 오후 3시는 그냥
2: 네.
1: 예.
0: 자, 이분 아, 이분 맞네요.
2: 네.
0: 이분.
1: 예. 예. 예. 예.
2: 8910 님. 네.
0: 8910.
2: 네.
0: 8910. 자.
3: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0: 방학 중 맞으시죠?
3: 네.
0: 교회 방학.
3: 네네.
0: 어디에서 지금 전화 받으세요?
3: 회사요.
0: 회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잠깐 나왔어요?
3: 네네.
0: 어느 지역에 있어요, 출장, 회사가?
3: 출장, 대구요.
0: 대구. 아, 출장 네. 가 있어요, 지금?
3: 출장 갔다가 이제 방금 사무실에
0: 방금 왔어요.
3: 네.
0: 대구에서. 오.
1: 뭐 한 조금 시간 되시죠? 뭐 지금.
0: 그러니까.
1: 막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하시는데.
0: 근데 어떻게 아 오는 차 안에서 들었군요.
3: 네.
0: 오는 차 안에서 떨기나무 보내면서 방학.
3: 네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3: 예?
0: 몇 년? 교회가 몇 년?
1: 몇 년 방학?
0: 혹시 뭐 지금 학교 방학으로 생각하고 보내셨을까요?
3: 아니, 아니, 아니요.
0: 그건 아니잖아요.
3: 그건데,
0: 예. 직장인이니까. 그러니까 몇 년 교회를 쉬셨는지.
3: 아.
0: 쉬고 있는지.
3: 예, 예. 2년 됐습니다.
0: 2년 지금 2년. 쉬고 있는 거예요?
1: 예.
3: 예.
0: 교회를 지금 2년. 그렇구나. 혹시 어떤 이유로 교회를 지금 2년 쉬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3: 근데 지금 제 통화가.
0: 통화가
3: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올해는 어려워요?
1: 뭐 몇 분 한 네. 2분 네, 2분만 그러니까 시간만 주시면
0: 잠깐 아니면 이렇게 잠깐 저 복도나 홀로 나오면 안 돼요?
3: 예.
0: 네.
1: 조금만 조금만.
0: 예. 네, 네. 잠깐 나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방송이어 가지고 아시죠? 방송 중에 전화한 거.
3: 네네네.
0: 예.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복도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화장실 간다고 하고 거기 상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1: 네.
0: 예. 네. 지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1: 그럼요.
2: 그렇죠.
1: 예, 그럼요.
0: 잠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오세요. 예.
1: 예,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0: 예.
1: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이고.
2: 그렇죠.
1: 만져주시는
0: 것이고. 8910번님을 위한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자, 나왔어요?
1: 네.
0: 하, 기가 막힌 생방송입니다.
3: 잠시만요.
0: 기가 막힌. 예. 정직하지 중요한... 못한 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
3: 예.
0: 네. 자, 나왔습니까?
3: 아, 예.
0: 예,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1: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0: 그러니까 나왔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선물 우리 고르자고요.
1: 그렇죠.
0: 혹시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3: 네?
0: 오늘 처음 방송 들었어요, 이 방송?
3: 아니, 네, 근데 같이 듣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같이 들었는데.
0: 예. 네. 그 사람이 알려 줘서 오늘 처음 들었어요?
3: 네네.
0: 아, 그러면 선물이 어떤 거 있는지 모르시겠구나. 선물 때문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원하는 선물을 고르시면 돼요. 소곱창 전골,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와, 좋아할 만한 것 많이 있다. 여기서 어떤 거요?
3: 유산균 하겠습니다.
0: 유산균.
1: 예, 유산균. 아, 예.
0: 건강 생각하시는. 자, 우리 8910번님 하나님께서 네. 오늘 선택하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통화까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8910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네요.
3: 감사합니다.
1: 아마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이분이
0: 예, 예, 예.
1: 이 상상도 못하는 시간들을 지금 내셔가지고
0: 네.
1: 하나님께 만져주심을 아시는 것 같거든요.
0: 아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극동방송 애청자하고 분명히 8910번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실 겁니다. 문자 보내라고 했겠죠? 옆에서?
3: 네네, 같이 보내달라.
0: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0: 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그분 선물은 뭐 드릴까요?
1: 네?
2: 그분 선물.
0: 그러면 그분 선물 예?
1: 똑같은 걸로.
2: 예.
0: 일단 혹시 모르니까 또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그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애청자분 한번 전화 연결해보고. 자, 우리 8910번님, 2년 잠깐 네. 텀이 있지만, 하나님 지금 네. 강력하게 부르시네요.
1: 네.
0: 다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면서 오늘 전화 연결하셨거든요.
1: 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2: 이제요. 예. 네.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0: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네. 짧은 기도문이거든요.
2: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8910번님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요. 부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네. 그 2년 전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1: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까 네. 출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예.
1: 예.
0: 오늘 정말 이렇게 그래도 친구가 권면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또 일터에서 또 화장실 또 이렇게 막 끌어냈는데 그것도 수용해 주셔서
1: 빨리 그거 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화장실 끝날 때 됐네 이제. 아유, 시원한 표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오늘 8910번님 고맙습니다.
1: 네.
2: 예.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예. 기가 막힌 타이밍.
0: 아유, 죄송한데 네. 별걸 다 시키네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유, 이렇게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다 돼가지고.
2: 아, 이런 참.
0: 사연도 이렇게 막, 막 선물 보따리가 엄청나네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최고지요.
3: 와.
0: 예, 막 전도 요청도 있고요. 아, 꽃다발 잘 받았다고.
2: 예.
0: 이분은 이제 방학 끝낸 분이거든요.
2: 예, 예.
0: 이런 분도 계시고. 와, 초등학교 4학년 엄마랑 듣고 있다고.
2: 와.
0: 이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2: 그러니요.
0: 엄마랑 왔다 갔다가.
2: 새끼란 말, 이 송을 다 외우더라고요.
0: 로고송을 좋아하더라고요.
2: 다 외워요. 와.
0: 야, 예. 예. 참. 남편 발령으로 제주 온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2: 예.
0: 낯선 아는 사람도 없고 심심한데 극동방송이 있어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와, 오늘 보니까 무교가 있었네.
2: 예, 무교 있었네요.
0: 자, 무교나 방학생들 우리가 전화 못한 분들 있거든요.
2: 예.
0: 끝나고 저희가 다 전화 드리고 선물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예.
0: 오늘 참 또 재밌는 또 꽁트를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재밌다고.
2: 팬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아, 계속 나와야 되는데.
0: 자,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여러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전화 연결됐던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2: 예.
0: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또 전화 드릴 때 또 계속 영혼 구원 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했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8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며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 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 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0: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8일 16시 경남, 김해, 밀양, 합천 중부, 전남, 광양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1: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이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에 대해 드린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백성이 너를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도망하는 너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비웃을 것이다. 누구 앞이라고 네가 감히 나를 욕하고 모독하며 목소리를 높였느냐? 누구 앞이라고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눈을 부릅떴느냐? 너는 신하들을 보내어 나 여호와를 욕했다. 너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전차가 많이 있다. 나는 그 전차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며 레바논의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키 큰 백향목과 훌륭한 잣나무를 베어버렸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가장 울창한 숲까지 탐험하였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샘을 파서 그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했다. 아시리아의 왕아, 네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오래전에 이 일들을 결정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예전에 이미 계획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네가 성벽이 있는 저 굳건한 성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이 겁을 내고 두려움에 떤 것이다. 그들은 연약한 들풀 같았다.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과도 같았다. 나는 네가 언제 머물고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 네가 내게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네가 내게 악한 말을 하였고 너의 떠들썩함이 내 귀에까지 들렸으므로 네 코에 갈고리를 걸고 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리고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이 표적을 주겠다. 너는 올해에 들어서 저절로

로 자란 곡식을 먹겠고 새해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3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어라.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유다 집안의 남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치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식물처럼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의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곳에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흙으로 성을 공격할 언덕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원해 주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산헤립이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하여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이어서 아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네 집안 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언제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크게 통곡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네 목숨을 15년 더 늘려주겠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구해주겠다.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왕의 해시계에 비친 해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열 칸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병이 나은 뒤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 나의 남은 생명을 빼앗겨야 하나. 내가 사람 사는 땅에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겠구나. 목자의 장막처럼 내 집도 뽑혀서 옮겨질 것이며 배짜는 사람이 배를 말아 배틀에서 베어내듯이 내 생명도 끝날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얼마 안 가서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며 내 눈이 아프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 내 짐마저 모두 달아나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내 생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죄를 주께서 멀리 던져 버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주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를 찬양하듯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여호와께서 미쁘신 분임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내 평생 악기 연주에 맞추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연고를 가져오시오. 신하들이 연고를 만들어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바르니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실 표적이 무엇이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표적이 무엇이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이 찬송은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그 번영을 모두가 함께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도시의 화려한 성장에서 소외되었고 어린이들마저 생계를 위해 좁은 굴뚝으로 들어가 그을음을 청소했습니다. 교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찾아갈 곳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돈을 내고 좌석을 빌렸는데 이때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석에 앉거나 뒤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드러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세군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리와 시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구세군의 선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soup, 씻을 곳과 쉴 곳을 마련해주는 soap, 비누,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salvation, 구원, 이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작은 손풍금을 연주하고 탬버린과 북을 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 누구나 그 자리에서 즉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익숙한 대중음악 곡조에 복음의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는 방식을 음악 영어로 컨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로 옛 애국가는 올드랭사인의 선율로 불렸고 영국 국가의 선율에는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가 붙여졌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의 작사자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 구세군의 거리 선교를 음악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프라이는 세 아들과 함께 시장과 거리에서 금관악기를 연주했는데요. 이 가족 연주단은 훗날 구세군 금관악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던 프라이는 1881년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선율은 처음부터 이 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음악 작곡가 윌리엄 헤이스가 만든 골목길의 오래된 작은 통나무집이라는 팝송의 곡조

였습니다. 헤이스의 노래는 무너져가는 통나무집의 늙은 개와 홀로 남은 노인이 떠나간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희망을 잃은 채 남은 세월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프라이의 가사가 더해지면서 상실과 체념을 담은 노래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친구이자 구주로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0: 어머에는 이 찬송이 전하고자 한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교회 문턱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 속으로 찾아와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 찬송에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렵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의 곁에 따뜻하게 머무는 누구나 삶 속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 고백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지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옮겨 적는 이 찬송의 고백이 종이 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불릴 때 필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고백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게

0: 들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본문으로 이유 있는 행복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왜냐하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속에서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들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경제가 어렵다고도 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도 하고 요즘에 너무 덥다고도 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답답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뭐 건강을 생각하면 염려가 있다고도 하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행복할 이유를 찾으라고, 아니 행복할 이유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을 이때에 이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의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들과의 전쟁도 앞에 놓고 있는 상황 중에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이나 우리에게 닥칠까? 또 내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내 인생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행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복되다, 행복하다, 얼마나 복된가 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 얼마나 복되냐? 너를 보니 얼마나 놀라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40여 년 동안이나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들과 이별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모세가 떠나고 헤어질 상황에 있고 이들이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건대 결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바라볼 때 이 40년의 세월은 결코 좋았던 기억만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출애굽하는 시간부터 물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자리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상황들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왔던 자리, 백성이 원망과 불평만 했던 자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그것도 아론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놓고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을 그런 상황 중에 모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인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3장의 26절부터 29절에 보면요. 26절에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크신 팔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가 아니라

또 내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모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셨고, 그 일을 시작으로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의 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 막막한 상황 중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좌우로는 광야뿐이어서 어디로 도망갈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중에 과연 모세는 무엇을 들을 수 있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들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언. 저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복의 이유가 구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모세의 고백은 너무나도 큰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40년 동안이나 그의 인생을 바쳐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소망이 우리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사는 방법, 사는 이유, 그리고 행복할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탄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들이 자랑하죠.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행했던, 정말로 숨차도록 달려와서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건강하니 행복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졌으니, 돈이 많이 쥐어졌으니 이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잃으면 내 손에서 다 소멸되고 나면 그러면 행복할 이유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그것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원해요. 영육이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육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해 풍성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복뿐만 아니라 삶에도, 인생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준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나온 광야의 40년의 삶을 돌아보건대, 아니 그의 인생의 120년의 삶을 돌아보건대, 너무 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지요.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이 초원에서 양들만 치는 양치기로 40년을 살았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한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의 일들이 그 여정이 40년의 광야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그는 여기서 그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가 발견한 마지막 한 가지, 행복자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이 일에 대하여 행복의 기준이 여기에 있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박국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찔림이 많아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세요, 정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무성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열매가 없고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겉은 번들을한데 속은 소가 없는 외양간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중에 과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여기 하박국의 고백은 아주 극단적인 고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시 들여다보면 그가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외양간의 소도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그가 그 믿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대부분 뒤집어 놓고 볼 때가 많아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은 나중인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수련회 가면 종이 한 장씩을 다 꺼내놓고 앞에서 전도사님이 적으라고 그래요. 내게 소중한 10가지를 적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그 10가지가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를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 그 중에 9가지만 한다면 한 가지를 뭘뺄 것인가를. 그럼 처음에요. 굉장히 쉽게 빼요. 근데 그걸 점차 또 이야기하죠. 8가지뿐이라면 또뭘뺄 것인가. 5가지뿐이라면, 3가지뿐이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2가지가 남았을 때, 그 2가지 중에 당신은 무엇을 제외하고 마지막 하나를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물으면 정말 고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지막 한 가지로 남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 보았을 때내 인생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마치 모세는 그런 롤링페이퍼를 두고 앞에다 두고 나서 자기의 살아왔던 인생의 일들을 다 떠올려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와 동행하게 된 것.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한 가지를 남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의 실체들을 모두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가 그 안에서 눈물도 있었다가 고통도 있었다가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을 겁니다. 네가 정말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곳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고 방패라 하심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내용이고 칼이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앞서 나서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 하셨다는 단적인 내용들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셨다. 그 말은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셨다. 우리는 그 팔 아래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을 때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것이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셨던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샘물을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인생을 돌아보건대 수없이 많은 위기 중에서도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신 십자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게 방패가 주어졌다면 내 힘껏 그 방패를 사용해서 막아서야 하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오늘 주님이 방패가 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왜 연약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부족할 때가 없습니까?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져서 그 앞에 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의 대적의 칼이 되어져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고 너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기에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면 방패라는 말도 칼이라는 말도 소망의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마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내시고 역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요? 요셉이 팔려서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그리고 많은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가기도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의 일들을 마무리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높이 올려주시는 곳.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으나 그 길에 서서 마지막 승리의 장소.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장소. 부활을 지나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곳.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소망의 정점에 이르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때에도 우리 속에 낙심이 될 때에도 내가 힘들고 넘어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중에서도 그리고 내가 기적을 경험하며 놀랍다 놀랍다 찬송하는 그때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도 꿈꾸는 것처럼 돌아올 그때에도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함께 고백할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데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선언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선언해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있다면 선언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것은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로 인해서 유명해진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자수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수를 놓는 거 아시죠? 수를 놓는 걸 보면 앞에 작품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면 예쁜 그림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신 적이 있나요? 뒷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뒷면은요. 그림이 아니에요. 말도 안 해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고 끊어져 있는 것 같고 색깔은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뒤집어 보면 아름다운 작품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뒤집어 보면 그 뒤편에서 이해도 되지 않고 이게 과연 작품이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렇게 되어질 그때에도 주님이 내 인생에 자수를 놓는 분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작품을 만들어 가신 분임을 믿고 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그것을 마지막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역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억해내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할 때가 있고요. 정말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에어컨 바람 하나에도 감사할 때가 있고요. 그늘 하나에도 내가 행복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것이 없으니 이제는 불행하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낙심의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렇고 또 어떨 때는 그런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어쩜 그렇게 조석변이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앞에 높은 성벽과 같은 가나안 땅, 여리고 성도 있고 가나안 땅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발견한 마지막 축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의 삶에 너의 인생에 모든 것이

0: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칼로, 그리고 마지막 저 큰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모세가 발견한 그의 인생에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소망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구원이 되고 행복의 이유가 흐트러지지 않는 구원과 은혜의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 2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느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주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역사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에서 깨달아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창조자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하나님 하는 건 지혜와 하나님께서 영을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리 신학자들이요 많이 변화를 왔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가 왔어. 아, 변화가 왔어. 세계적으로 신학의 학문이 아니란 말 들어볼 수 있어? 못 들어. 왜? 자기가 학문으로서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통신대 나오고 칼빈대학교 가고 위즈덤이스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러 신학교 나오고 프리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19년 되니까 2년 전부터 조금씩 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새김질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왜 학문이 중요하잖아요.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천문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학문이 도구가 돼야 돼.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 말을 받쳐주는 거야.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부자는 몇 대를 못 갑니까? 예,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관리 전문가인 제임스 휴즈 주니어는 8세대에 걸쳐 부를 이어가는 가문을 살펴본 결과 세대 간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1세대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를 일굽니다. 2세대는 그 배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룬 부를 바탕으로 그 삶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3세대에 들어서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3세대들은 재산을 일구기 위해 굳이 애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소비와 향락에 빠져 살다가 결국 가문의 부를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만 물려줘서는 안 되고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지혜도 함께 물려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하게 민족 단위로 딱 구분해서 본다면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출애굽 세대를 1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를 2세대, 이후 가나안 땅에서 자란 세대를 3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에 해당하는 출애굽 세대를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온갖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압제 아래에서 힘겨운 노동을 해야 했고 심지어 사내아기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세요. 또 광야로 이끄신 후에는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세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죠. 대신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 즉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 즉 1세대를 이끌었던 모세는요, 죽기 전에 2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또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죠. 2세대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로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된 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죠. 이 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할래?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죠. 처음에 이 세대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기 위해서 계속 싸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들의 열정은 식기 시작해요. 그들은 나태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웠어요. 현실과 타협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대신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 말 듣지 않았어. 따라서 나는 이 땅에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을 믿는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잘못을 깨닫고 서리 높여 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세대는 비록 신앙의 열정이 식은 적도 있었고 또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끈은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주임을 잘 섬기려고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자녀인 3세대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보여주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1대에서 2대로 그리고 3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보여진 겁니까? 우선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산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건 쉬워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물려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어진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도 저절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자녀의 마음에 저절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모 세대는 더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들려줘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3세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와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2세대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다고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를 보세요. 1세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그들 스스로는 구원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 많은 수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단 말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세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적과 싸워야 했고 그들 힘만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광야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은 달랐어요. 3세대는요, 노예 생활을 해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지내보지도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기를 간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부모 세대가 읽어놓은 그 삶의 처지에서 살았던 거예요. 부모가 세운 집에서 지냈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어요. 전쟁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이처럼 이전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지냈어요. 이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풍요와 즐거움에 빠져들었어요. 그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휩쓸렸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신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섬겼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입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풍요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영적인 위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모든 게 부족했던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언제예요? 오히려 배부르고 풍요로운 가나안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꼭 고난과 어려움 때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풍요와 안락함이 우리의 신앙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손들에게 물질만 물려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살기를 기대하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만 물려주려 해서는 안 된다고요.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비단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한때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그 전쟁통 속에서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전쟁통 속에서 피난길을 가면서도요, 학교를 열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세우려고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다음 세대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교회로 막 향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는 청국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대 보십시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상태죠. 학생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저출산, 사회 환경의 변화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자녀들에게 신앙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으라 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고 격려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부모는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좋은 일을 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기도 응답받잖아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도 알아요. 자신들이 부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리를 얻게 됐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얻고 성공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실 때는 언제고,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성공한 법은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말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신앙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와 눈물로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내일의 교회는 더욱 어려운 일을 맞게 될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 가문의 신앙이 무너지는 비극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세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에요. 물론 그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편안함을 더 추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었을 때 그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고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회개했던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예배의 자리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장로들이 신앙의 중심에 바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중요한 거예요. 어른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손들이 그래도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간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것,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힘썼던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세가 남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유산이 그대의 자녀손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게 비극이었던 거죠. 제가 처음에 미국의 자산관리 전문가였던 제임스 휴즈 주니어가 다음 세대에게 재산만 물려줘서는 안 되고 그것을 관리하고 잘 선용할 수 있는 가치관과 지혜도 함께 물려줘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공통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가문을 계속해서 잘 세워갈 것인가가 담긴 그 선언문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대를 이어서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후손에게 신앙을 중수하는 가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여져야 된다. 이것이 그 기업에, 또그 기업을 일궈가는 가족의 사명 선언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는 가문이 된다, 저 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그 집안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삶을 최고의 사명으로 가르쳤어요. 훗날 그의 후손들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요, 그 가문에서는 수많은 학자와 교수, 목회자, 의사, 법조인, 공직자들이 배출되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섬기는 명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후손이 성공했다는 결과가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문에 무엇을 물려주려 했는가,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그 사명을 물려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보통은요, 교회가 해년마다 표어를 바꿔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표어를 매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저게 붙어 있을 겁니다. 내후년에도 그림만 바뀌어 있을 뿐저 사명 선언문은 그대로 붙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광주동암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주제와도 일치하잖아요. 대를 이어 신앙 이어가는 가문이 많이 배출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자, 그럼 이 비전이 1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5년 지나면 될까요? 10년은 어떻습니까? 10년? 너무 짧지 않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는 것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 그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1년으로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5년이요? 10년이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과정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 혼자 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도망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누군가 또 잡아옵니다. 앉혀놔요. 또좀 다니다 또 떠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옵니다. 앉혀놔요. 그한 사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성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임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짧은 기간에 이룰 수 있습니까? 많은 헌신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최선을 다해 신앙을
존수할 수 있습니다.

0: 있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재산을 물려주듯이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를 지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힘써야 되죠. 어떻게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강요할 수 없다고 해서 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셋에서 끝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유산은 재산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 혼자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의 가장 큰 희망이죠. 왜입니까? 그분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1대가 되는 거예요. 1대는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1대는 정말 어려운 고난이 많이 따라요. 그런데 그 1대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아요? 그 1대로 축복을 받지만 2대, 3대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1대잖아요.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내가 신앙의 2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 부모님의 신앙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3세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내 부모의 신앙,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돌아가야 돼요. 그분들 어떻게 신앙 사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2세대는 그 어른들이 신앙 앞에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중요해요.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바로 세워지고 신앙의 명가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희 집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 학교하거나 학원 가는 친구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곤 합니다. 이 친구들 중에 마주치는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물론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하고 귀여운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열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나면 잠시뿐인 만남인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쉽게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걸까요? 학교에서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쩌면 아이들의 마음은 아직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경계해야 할 순간들도 있다는 걸 아직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웃는 얼굴 하나,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세상이 차갑다고 우리까지 덩달아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미소를 지으며 사랑을 전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의 사랑 전하리 그리고 조수아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을 겪고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아파하면서 너무 마음 주지 말자, 적당한 거리를 두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과 마음을 닫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마음을 연다는 게 상처받을 때까지 무방비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배신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따뜻함은 세상이 친절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보다 먼저 굳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퇴근길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또 광주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잘 쓰고 계시죠? 네. 혹시 필사 노트가 없는데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필사 노트로 만드셔서 함께 찬송가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어떤 찬송가를 필사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비엔지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위러브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이렇게 세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빛은요, 이 밝은 곳에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주변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이 각박하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각박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냉랭할수록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고 먼저 계산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의 온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겠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3059님께서 신청 찬양 남겨주셨는데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이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기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

0: 0800 전북극동 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0: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마음에 새기는 노래 광주 극동방송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이 찬송은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별명을 가졌던 윌리엄 프라이가 썼습니다. 그는 구세군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섬겼는데요. 메마른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삭막한 인생의 골짜기에서 만난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괴로운 세상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이 노래에 가득 담겨 있죠. 그럼 오늘의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들어볼까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샤론의 꽃이신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모든 꽃이 시들 때에도 변함없이 아름답게 피어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향기를 맡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 인격 속에서 예수님의 백합화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항상 썸머 스페셜.
1: 네, 오늘의 필사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했습니다. 아, 함께 하신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 있죠? 그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보내드릴게요. 또 아직 오늘의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필사 전이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라도 저녁이라도 밤이라도 네, 필사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건 거창한 말, 뭐 거창한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한 순간 먼저 건네는 그런 따스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통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조금 더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찬양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 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 이 내용은 뭐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이때는 지금 어부들이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이미 동이 튼 거죠.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미 조업이 끝난 상태고 물고기가 잡힐 가능성이 없을 동이 튼 때이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순종을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렇게 나와요. 만선이 된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나오죠. 원래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힌 걸 보고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자,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자주 봤었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참 은혜를 또 많이 받고 이 부분에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이 부분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은혜가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정말 놀라운 장면이지만 사실 더 놀라운 장면이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눈에 안 들어오시죠? 예. 여기는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많이 잡은 것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집에 다 가지고 간 줄 알았죠? 물고기. 안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그거 팔아서 집에 가지고 간 줄 알았죠? 하나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도 안 가지고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끝나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저는 이 모습이 더 놀랍습니다. 그 잡은 걸 다 놔두고 가요.

잡은 거를 다 놔두고 가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배, 그물, 물고기 이건 여러분 전부잖아요. 최고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고의 보물을 지금 얻게 된 거잖아요.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으면. 근데 그 보물을 이리도 쉽게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보물을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보물을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한 보물을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버려두고 가장 최고의 것을 따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주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가 이전에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 배, 그물, 그리고 그 많은 물고기, 꿈에만 그리던 그 만선, 만선도 아니고 두 배가 그냥 잠길 정도의 만선, 그 보물, 자기가 보물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물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전에 보물처럼 생각했던 게 아직도 보물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고, 믿음이 최고의 보물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내가 세상에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보물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명품?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사지 않아요. 그런 거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냥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제 그런 거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인데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게 많았어요. 문벌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또 실력도 좋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여기게 되었냐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모든 것들이 아니 그냥 좀안 좋아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간증 기독교 TV 프로그램 중에 간증 프로그램만 봐도 쉽게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보물처럼 여겼던 취미 생활을 이제는 내려놓는 거죠.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나와요. 이제는 뭐 골프채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쌓았던 화려한 스펙, 직장 생활, 커리어 이런 것들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그 귀한 보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과 지위를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직장인데 내려놨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기 많은 재산이 자기의 평생 보물인데 예수님 만나서 그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우리 돈보다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생명을 걸고 나가요. 생명을 던지니까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가요, 거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기도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는 것도 분명 복이고, 그것도 기적이고,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큰 복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전에 내가 보물처럼 여기던 것이 이제는 보물처럼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진심으로.

0: 터져 나오는 거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돈이 나의 자랑이고 세상의 명예가 나의 자랑이고 우리 집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이 명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품이 나의 자랑이고 좋은 대학 들어간 내 자식이 내 자랑이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죄사함을 자랑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거 자랑하세요. 뭐 우리 집값 올랐다, 주식 올랐다,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났던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감격이 있더라, 이런 평안이 있더라, 이런 소중함이 있더라, 이런 생명이 있더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충 만나지 마시고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제대로 만나면 눈이 바뀌고요. 진짜 보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로 여겨지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그 복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국에 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

0: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생명교회에서는 무더운 여름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합니다. 일시는 8월 1일 토요일부터 2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생명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01-7496번, 010-4701-749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스크 패밀리 코리아 컨퍼런스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에서 열립니다. 영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스크 월드미션 총재 피종진 목사님과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01-2912번, 010-2601-29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생명과 소망의 성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생명과 소망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찬의 유래와 의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기독교는 의식적,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허탄하고 의식과 형식으로 종교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찬을 세우셨다는 것은 성찬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성찬의 그 일을 행하셨는데 주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는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 행사를 할 때 공동의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때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침례교인입니다.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 침례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은 후에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동안 은혜 받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도움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네 달 우리가 행할 때 과연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가? 매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그 엄숙한 순간에 어찌 나 자신을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성찬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찬을 대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힘을 얻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달 행하는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리미리 그 성찬의 모든 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으로 부르는데 성찬은 다양한 뭐 주의 식사라든지 주의 만찬 또는 성만찬, 떡을 뗌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로 아직은 교회의 예식이나 의식으로 정착되기 이전에 성경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이 성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너희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이 저녁에 성찬식을 했는데 이 성찬식에 애찬이라고 하는 식사를 겸하여 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은 그건 식사는 아니죠. 그러므로 예식이고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잡히던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는 그야말로 만찬입니다. 저녁의 만찬으로 충분히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또 그들의 음료수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또한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셔서 음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저녁 때 처음 제정할 때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 성찬은 낮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찬은 저녁이니까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찬이라고 하는 게 성찬예배, 낮에 성찬예배라고. 물론 성찬은 낮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대부분은 그런 새벽이나 아침에 성찬을 주로 시행하죠. 그래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찬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냥 떡을 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함으로 아 답답한 것 같은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떡을 뗌므로 성만찬을 성찬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은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성도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이 나와요. 성찬을 했다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침례 예식이 있었고 예배의 말씀의 증거가 있었고 서로 그 안에서 예배와 우리 찬양대도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찬양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또 떡을 떼는 성찬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있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떡을 떼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이었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잔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도 잔을 나누죠. 그런 잔입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세상의 세속적인 타락의 잔에 그런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꾀 마음에 있다가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죄 속에 앉아버린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그냥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타락한 술 파티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타락하고 부정한 그런 모임의 그런 파티가 무슨 뭐 연어회 파티가 있었다나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거짓 증언한 사람이 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는 일이 뉴스에 나왔는데, 아 그런 것들이 귀신의 식탁, 부정한 식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식탁을 다 나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세상의 부정한 식탁에 참여하여 부정한 악인들의 꾀를 도모하고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함께 모의해서 그런 일을 도모하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식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송정역에서 그 KTX를 타고 쭉 가려고 왔는데 송정역에 올라가는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내려오는 것이 나란히 옆에 있어요. 안 가보신 분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그때 휴대폰을 해서 딱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 어쩌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서 우리 눈으로 인사만 하고 사라졌어요.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재벌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에는 인증샷을 꼭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증샷보다 더 강한 것은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세계 그야말로 최고의 경영자 중에 하나인 그 젠슨황하고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식사하면 거기에서 식사하는 것이 장면에 그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USB에 많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하는데 나 식탁의 유교제에 참여했는데 그 식탁의 자리에 대통령이라든지 재벌이 있다. 인증샷을 찍고 그래야죠. 그런데 성찬이 그렇다. 성찬은 주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찬을 우리에게 시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셨으니까 성찬을 교회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아 그거 번거로운데 그걸 왜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피와 살을 더군다나 이것은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에 내가 참여했다는 그런 금지를 가지고 나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다 그런 금지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 중요한 자리에 아니 젠슨왕하고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한다 우리 준비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해야 돼. 이 성찬을 집례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갓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제과점에 가서 빵을 하나 딱 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빵보다 아마 큰 것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식탁으로 먹는 빵은 상당히 크고 심지어 그 이집트에 있는 그런 빵은 베개로 재고 갈 만큼 빵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이거 딱 베고 자면서 배고프면 조금 떼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갓사 축복하시고 여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이 떡을 이제 떼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주셨을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시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교파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가장 원초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제가 이것을 축성하는데 사제가 축성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 변한다고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장 깔뱅은 영적 임재를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피와 살로 변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화치설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주장했고, 단순히 이것은 기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는 이것을 그와 같이 기념설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빈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이 성찬은 굉장히 엄중한 의미가 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농담하겠습니까? 그걸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는 걸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잔을 또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도 그 무슨 뭐 유명한 그런 뭐 의형제를 맺고 그러려면 이 손가락에 피를 흘린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뇨 그 환자도 내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조금 뭐 피 흘린다고 놀랄 거 없어. 그래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같이 섞어 마시면서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피로. 구약시대의 가장 엄중한 언약은 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쪼갠 짐승의 사이를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간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피를 나눔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새 언약을 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삼중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나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그 언약의 축복이나 다윗이 영원한 왕가의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와 같은 다윗 언약,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완성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성찬의 피 속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25절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스쿠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야 돼. 나 자신이 무엇을 살핍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기에서 제가 이 빵을 꼭 가져온 것은 이것을 떼어서 먹으라고 그랬죠. 우린 원래 한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에서 뭐 경험 있는 분들은 우리 오래된 신자분들은 성찬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편리성을 위해서 그것을 다 쪼개가지고 한 조각씩 그렇게 드세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아,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입니다. 발가락 하나 아파도 제대로 걷는데 불편해요. 손가락 하나 아프면 세수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한 지체고 우리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에서 아픈 사람이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을 이 한 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제가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뗐는데 물론 만일 그 오순절 성령학교 그런 데에는 제가 장갑을 그렇게 위생장갑을 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오순절 성령학교는 얼마나 철저한지 장갑을 그래 두 개나 끼라고 그러더라. 하나 또 비닐 장갑 끼고 또 밖에도 두 개나 끼고 해가지고 제가 성찬의 떡을 이와 같이 떼서 그 오순절 성령학교 참여한 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아이, 철저한 것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위생적인 그런 이유와 또 현대 사람들이 워낙 그런 것을 철저해서 다른 사람이 막 만지고 있는 거 떼서 주면 아이, 안 먹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서 혹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성찬실의 권사님들이 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위생장갑을 끼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성찬의 이 떡을 미리미리 잘라가지고 우리 하나씩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성찬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한 몸에서 나온 지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회개해야 돼요. 가끔 가족들이 워낙 안 믿고 그러니까 믿기 싫으면 자기 지옥 가지. 그런 식으로 혼자 온 그 사람은 성찬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다시 권합니다. 당신이 교회 안 가는 줄 알지만 오늘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성찬 예배인데 당신 그래도 혹시 같이 가서 하나님께 같이 성찬을 나오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어떻겠는지 한 번 더 권면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그 재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고 한솥밥 공동체고 한빵의 공동체로 우리는 같이 먹고 같이 산다. 한빵의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는 컵을 다 나눴습니다만 원래는 하나의 잔에 나눠 마셨어요. 오늘날 다른 사람이 먹던 거 마시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입댄 거 내가 어떻게 먹느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신앙 공동체에서는 위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오늘날 바꾸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렇다. 우리는 한 피를 마시고 한 살을 마시고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자매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나의 형제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화목과 평화의 역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임재하여서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했으면 당연히 회개하죠. 성찬 앞에서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 유명한 중세 이전의 설교가 암브로시우스. 그 암브로시우스는 원래 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죠. 황제가 자기를 모독한 사람들을 그 마을 범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학살해버렸어요. 물론 죄 지은 사람도 섞여져 있겠습니다만 아, 무고한 사람도 죽인 거예요.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오는 데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데오도시우스 1세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황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찬을 금지시켰어요. 당신 죄가 있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는데 공식적으로 회개한다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교회 예배를 허락할 수 없다. 웬만한 담임 목사는 쫓겨나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황제와 같은 그런 귀족 출신. 그래가지고 그냥 황제가 돌아갔어. 나중에는 황제가 나 회개한다고 했어. 여러분 왕이 회개한다는 말은 동서고금에서 거의 없어요. 원래 왕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왕가의 가르침은 못 받았지만 아마 그렇게 가르쳐. 왕가에서는 왕은 절대 잘못한 거 있어도 말하지 말라. 왕이 잘못했다고 시작하면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뒤죽박죽된다. 왕은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고 절대 잘못해서는 안 되고 고대 세계의 왕은 거의 신적인 것이. 그런데 그 데오도시 우스 1세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대했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일을 행하면 아 이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29절 제가 이 이해하는 너무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칫하면 성찬 먹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만 그냥 이 말씀대로 하면 병 걸린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은 그 얘기가 고종이 민병의 사이에 쳐다들으나

첫 번째 왕자를 아들을 낳았으니까 온 그냥 말로 이 왕실과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데 항문이 막혀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시아버지인 이제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산삼을 먹였어. 그런데 민비가 사람들에게 서양 의사에게 물으니까 아 그것은 그 수술하면 된다고 했어. 항문을 만드는 수술하면 뭐 아무 이상 없다. 그런데 어찌 고귀한 존재에게 칼을 대가지고 수술을 하느냐 해가지고 그 좋다는 산삼을 먹었는데 닷새 만에 죽었어요. 민비가 시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해서 민비와 대원군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다고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단초로 삼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귀하고 좋은 산삼도 올바르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조금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병들린다면 아 이거 성찬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전에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는데 온갖 지저분한 거 많은 거 시궁창 막 헤접던 손으로 집어서 먹었어요. 그 사람 배탈 났어요.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 잘못됐습니까? 시궁창을 뒤집은 손가락이 잘못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병 걸린 것이지 성찬이 그 사람을 나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찬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의 시궁창과 같은 손가락을 씻어버리는 회개가 있다면 그야말로 더 큰 축복이죠. 더 갑절의 성찬의 은혜와 자기가 회개한 축복이 겸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반드시 이 정신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찬의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성찬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미리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신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곧 나의 살인이라. 참 어려운 설교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저거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건 살을 먹을 수도 줄 수도 없겠거니와 살을 절대로 먹어서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사람의 그거 어떻게 살을 먹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만나 먹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꿈에라도 만나를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는 가끔 만나를 먹는 체험할 수 그 달같이 꿀송이 같이 단 것이 금식 3일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목구멍을 넘어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만나를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 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성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연약하고 인생의 피곤함을 느끼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생명입니다. 생명. 뿐만 아니라 성찬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의 눈이 밝아야죠. 그런데 성찬의 떡을 대할 때 이와 같은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실망하여서 제자들 두 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그냥 내려가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상당히 좀 약해져. 그런데 믿음만 약한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약간 둔한 것 같아. 참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상당한 바보 수준이에요. 왜 바보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옆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다른 얘기도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서 이 상당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래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보다 얼마나 상세하게 그리스도가

0: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건 그것을 저녁에 이제 날이 저물어 숙소에 머무를 때까지 그 오랜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해. 상당히 두단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했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가슴 아프게 치고 나의 모든 사역이 헛수고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엠마오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래요. 아, 사람이 깨닫는 게 쉽지 않아.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인 줄은 눈이 열리지 못해서 못 봤지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제발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예수님을 같이 머물고 저녁에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이라고 했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는 거죠. 오늘날 성찬을 대할 때 눈이 열려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들을 파악하는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맛보기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음식을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록 떡과 잔입니다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함으로 하늘나라의 만찬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찬은 천국 만찬의 그림자입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식탁, 하나님의 식탁에서 풍성한 만찬의 축복을 누리는 지금의 상징 예표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한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이 성찬식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깊어지다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리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라이프로드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나의 길을 만드시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오늘 찬양과 말씀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하면서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40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아기 밥 먹이면서 내 삶의 노래로 듣고 있는데요. 아는 동생이 최근 암 진단을 받아서 속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 동생이 전이가 안 되고 수술해서 깨끗하게 낫도록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요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신청해 주셨거든요. 3405번님의 지인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계신 또 치료의 과정 중에 계신 분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찬송 메들리, 그리고 나영환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한 사람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 유턴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나무에 내,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그리고 크룩스의 찬송이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듣고 왔습니다. 0888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항상 극동방송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찐팬이 되었어요. 라고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찐팬분들은 하나님의 찐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방송이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이 응원의 문자를

받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찬양 또 나눌 때 여러분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주시면 좋겠어요. 이길승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더욱 깊어지는 이 여름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길 간절히 원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이 찬송은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지만 그 번영을 모두가 함께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도시의 화려한 성장에서 소외되었고 어린이들마저 생계를 위해 좁은 굴뚝으로 들어가 그을음을 청소했습니다. 교회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찾아갈 곳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돈을 내고 좌석을 빌렸는데 이때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석에 앉거나 뒤편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0: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드러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구세군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리와 시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구세군의 선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숲, 씻을 곳과 쉴 곳을 마련해주는 솝, 비누,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salvation, 구원, 이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작은 손풍금을 연주하고 탬버린과 북을 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또 누구나 그 자리에서 즉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익숙한 대중음악 곡조에 복음의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선율에 새로운 가사를 붙이는 방식을 음악 영어로 컨트라팍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로 옛 애국가는 올드랭사인의 선율로 불렸고 영국 국가의 선율에는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가 붙여졌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애 작사자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 구세군의 거리 선교를 음악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프라이는 세 아들과 함께 시장과 거리에서 금관악기를 연주했는데요. 이 가족 연주단은 훗날 구세군 금관악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리에서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던 프라이는 1881년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선율은 처음부터 이 곡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중음악 작곡가 윌리엄 헤이스가 만든 골목길의 오래된 작은 통나무집이라는 팝송의 곡조였습니다. 헤이스의 노래는 무너져가는 통나무집의 늙은 개와 홀로 남은 노인이 떠나간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희망을 잃은 채 남은 세월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프라이의 가사가 더해지면서 상실과 체념을 담은 노래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친구이자 구주로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곡은 규칙적인 4분의 4박자와 짧고 반복된 선율로 거리에서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함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 너머에는 이 찬송이 전하고자 한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교회 문턱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 속으로 찾아와 그들의 곁을 지켜주시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 찬송에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렵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의 곁에 따뜻하게 머무는 누구나 삶 속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친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 고백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지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옮겨 적는 이 찬송의 고백이 종이 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불릴 때 필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고백이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주일 드라마 승리하신 예수님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귀신 들려 불구가 된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빈 하나님을 믿는 한 여인이 귀신 들려 불구가 됐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허리가 완전히 굽어 몸을 바로 세울 수가 없게 됐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엄청난 역경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열정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딱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비록 허리는 굽었지만 아주 친절한 여인 메히라와 함께 사는 어린 소녀 나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제 이름은 나바입니다. 전 15년 전에 태어나 얼마가 지난 후부터는 항상 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요리를 하고 청소나 빨래를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저희 엄마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6남매는 고아가 되었죠. 회당의 제사장님들께서 모여 저희를 받아줄 만한 가정을 찾아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유발이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할아버지 제사장님께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끊임없이 저희 모두를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을 찾으시려고 애쓰셨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마지막 가정은 4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어떤 할머니네 집이었습니다.
1: 언니, 남 정말 무서워. 가지마.
2: 제발 가지마. 우리 놔두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1: 근데 할머니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어?
0: 자,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돼. 알았지?
3: 자, 그럼 다들 여기서 좀 기다려야 한다. 나봐. 내가 부를 때까지 여기서 동생들하고 같이 있거라.
4: 아이고, 유발 제사장님, 어서 오세요. 평안하시죠?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뭐 마실 거라도 좀 가져올게요.
3: 아, 샬롬 메히라.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히라, 당신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4: 제 도움이요? 아유, 뭐든지 말씀하세요.
3: 아,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동네인데 거기 어떤 한 가정이, 그러니까 부모가 다 죽고 2살부터 11살까지 애들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애들을 돌봐줄 가정을 찾고 있거든요.
4: 아니, 저, 그럼 저희 집에서 그 애들을 맡아줬으면 하시는 건가요? 아휴.
3: 저기 저 창밖을 좀 봐요. 저기 첫째 애가 동생들을 저렇게 잘 본다고요. 또 그 바로 밑으로 남동생 두 명은 밭일도 도울 수 있고 가축 돌보는 일도 할 만큼 충분히 컸어요.
4: 6을 더 채울 방도 없어요. 아니, 단 한 명도 더 누울 여유도 없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3: 메희라, 일단 아이들을 한번 만나봐요. 애들이 다들 얼마나 예의 바르고 건강하다고요. 최소한 애들이라도 한번 만나봐요. 응? 자. 자, 얘들아, 어서 들어와라. 자, 메이라 아주머니께 인사드리렴. 자, 이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인지 너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신단다. 에?
0: 전 여동생을 앞세우고 들어갔는데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무릎이 바들바들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분의 모습, 메이라 아주머니는 저희를 더 잘 보고 얘기하고 싶다시며 저희 보고 바닥에 좀 앉아보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고 오히려 제가 그분을 돌봐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분은 아주 자상하시고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운 분 같았습니다. 메이라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간단쟁이 동생을 안으시는 모습을 볼 때 제 두려움과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0: 예수님, 예수님, 같이 가도 되나요?
1: 뭐 여쭤볼 게 있어서요.
2: 야고보, 어서 오거라. 뭐든지 물어보렴.
1: 선생님, 좀 고민되는 게 있어서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를 다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또 도움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나 석기관들 또 회당장들은 저희가 회당에 가는 걸 점점 더 경계하면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는 혹시 저 회당 말고 언덕이나 초원 같은 데서만 가르치시면 안 될까요?
2: 용기를 갖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계속 남아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 같이 또한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고난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거라.
1: 선생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완벽해서 바리새인들이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지만 저는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을 빨리 찾지도 못하고 그들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2: 야고보, 네가 당장 그들을 맞서야 하는 게 아니란다. 너에겐 아직 더 알고 배우고 가르칠 시간이 주어졌다. 또한 때가 되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 말을 영혼에 깊이 새기고 반드시 기억해라. 나를 따르고 사람의 핍박을 견디는 것이 내 아버지의 심판을 견디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1: 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제 믿음이 더욱 담대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게요.
2: 야고보, 모세가 죽고 난 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느냐?
1: 예, 주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2: 야고보, 그 말씀은 또한 너에게도 주시는 약속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거라.
3: 메이라 아주머니하고 보낸 몇 년 동안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항상 사랑이 넘치고 모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물론 아주머니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 쉬운 집안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 계셔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그럴 때마다 동생들은 아주머니 주변에 빙 둘러앉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은혜 받으며 살아왔는지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해주며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4: 얘들아, 서두르자.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잖니.
5: 걷기 힘드신데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6: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이야. 그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이지.
5: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젠 걷기도 힘드시고 허리 통증은 날마다 심해지기만 하시잖아요.
6: 아이고, 이 귀여운 거. 나봐, 주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주셨지 않니?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우리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힘도 주시니 감사할 게 얼마나 많니? 그러니 내가 걸을 수 있는 한은 열심히 회당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자, 그럼 내 숄 좀 가져다 줄래? 어서 출발해야지.
5: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부끄럽네요. 저도 물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0: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착하고 좋은 분이신데 날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주머니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1: 그래서 내가 집에 있으면 나랑 같이 회당 안 가고 있고 싶었구나.
0: 뭐 그럼 안 되나요?
1: 아가, 사탄은 항상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둬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는단다. 그래서 우린 더 흔들리지 말고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0: 그럼 아주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몸도 아프지 않고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도 낳고 뭐 그렇게요.
1: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난 절대 고아가 된 너희들을 10명이나 받아줄 수는 없었을 거다.
0: 그 생각은 못했어요.
1: 내 걱정은 하지 마.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셨어. 날 떠나시거나 버리신 게 아니라고.
0: 아무리 그래도 전 아주머니 허리를 그대로 두시는 건 좀 그래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냥 불공평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1: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거야.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라겠니? 자, 이제 다들 불러서 진짜 출발해 볼까?
2: 뭐? 아, 말씀 다 끝나신 거야? 다른 말씀도 안 하시는 건가?
3: 선생님 사랑합니다.
4: 오늘 이 안식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형제들이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가늠할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5: 아, 예수님 좀 봐봐.
6: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나가시네.
5: 아니,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4: 메희라, 나에게로 오라.
6: 무슨 일이지?
2: 예수님께서 저 여자를 앞으로 불러내신 거야? 아니, 머리

0: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1: 자네, 방금 저거 봤어?
2: 저 여자 굽은 허리가 그냥 펴졌어.
3: 세상에.
1: 야, 이거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저건 기적이야, 기적.
4: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다들 조용! 조용히 하시오! 일을 해야 하는 여세 동안 어느 날이든지 와서 병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모세의 법을 깨러 여기에 모였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모세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6: 제 세상이 모세의 일법을 들먹이네. 안식일엔 좋은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건가?
2: 아니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이 특별한 날 일어나야죠.
7: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0: 위선자들아, 너희는 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위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또 물을 다 마신 소를 오늘이 안식일이라 하여 다시 끌고 오지 않을 사람이 이 중에 있느냐?
6: 맞아. 당연히 안식일에도 가족들을 돌봐줘야지.
0: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여자가 너희 가족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이냐?
6: 맞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3: 그럼
6: 이런 기적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안식일이 일어나면 안 될 이유가 없지.
5: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시다.
8: 만세
5: 예수님. 축복합니다.

0: 정말 상상도 못한 기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메이라 아주머니가 사탄의 억압에서 풀려 정말 온전하게 되셨죠.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신이셨죠. 이제 저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셔서 저희 앞에 완전히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거랍니다.
1: 예수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그 여자분은 병고침을 받지 못하셨겠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2: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겁먹을 필요가 없단다. 하나님께서 항상 너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자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1: 네, 주님.

허리가 굽어 고통받는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친히 불러서 병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죠. 믿는 자는 핍박을 받을 때에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핍박을 혼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오늘 이 시간에도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승리하신 예수님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귀신 들려 불구가 된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출연 서령범, 홍영란, 홍성원, 장민혁, 여윤미, 신송이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는데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도 삶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1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높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표시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에 잎 돋는 것, 누구나 보는 그 평범한 것을 잘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보인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호를 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김도연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여름이라는 찬양은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만들면서 재밌는 걸 하나 알게 됐는데 히브리어로 여름을 카이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 마지막 때를 뜻하는 단어가 캐츠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름이라는 말은 그냥 더운 계절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같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는 추수하면 가을을 떠올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이 추수할 때라고 합니다. 초여름에 맥추절, 그러니까 밀을 거두는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름은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거두는 계절,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겁내면서 떠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Cleansed, CC 와이넌스의 Come Jesus Come, 라루 하워드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아이자의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We Love의 다시 일어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하면 저는 매미 소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뭐 매미는 한여름 며칠을 울려고 땅 속에서 몇 년을 버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소리 뒤에는 긴 시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고 답답하기만 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버린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안 보이는 데서 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게 아닌가. 혹시 지금 그런 답답한 때를 지나고 계신 분 있다면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Alvin Slaughter의 Made Me Glad, Kiss와 Kristen Getty의 All Hai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의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오늘은 자비와 양선 함께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형태이나 이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우리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마음이고요. 양선은 선을 행하려는 열심과 남을 돕고자 하는 착하고 베푸는 행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비도 있기를 또 양선을 행하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달빛마을 김상진의 주님과 같이,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대구시립합창단의 은혜로 부르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요, 그 사랑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외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비는 바꿔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의 자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류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함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6주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자비와 양선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고자 노력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더글러스 에브렛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꿈만 꾸는 사람, 또 현실만 보는 사람,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행동 없이 꿈만 꾸거나 비전 없이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기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꿈을 꾸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죠. 날마다 부르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파이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히즈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현재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디머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끔 통일 전망대를 찾아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과 들, 또 강을 건너에서 보이는 저 북한 땅은 지척이지만 너무나도 먼 곳이죠.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그 마을과 사람들, 그곳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마음껏 부를 수도, 또 그곳에 건널 수도 없는 현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분단의 철조망이 거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그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은 여전히 둘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가족이에요. 저 북녘 땅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듯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 돼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통일은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해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또 이 진리, 그리고 사랑을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서 오늘도 맘몰래 귀 기울이며 이불 속에서 또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한의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더 깊은, 더 큰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을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인사드리는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북한의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징은 국가가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농장 등을 소유하고 국가가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은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만 배치되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식량과 생필품은 국가가 배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사기업 활동은 공식적으로 제한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1990년대 이후 동구권 공산주의 체계, 특별히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실행했던 나라들이 무너지

0: 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이 배급 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은 1994년부터 97년 사이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명 고난의 행근이라는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이러면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는 직업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유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기가 끊기지도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성실히 노력만 한다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일을 해도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을 스스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집단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군량미로 실어 가고 농장에서 주는 월급을 가지고 하루 식량도 사기 어려운 비극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전체적으로 국가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개인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을 철저히 제한하고 국가가 원하는 직장에 배치하여서 합리적이고 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땅에서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먹고 살 만한, 또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많은 보상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들을 선택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내 땅도 내가 돈이 있으면 스스로 살수 있고 국가가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라는 권력 시스템이 우리 주민들의 삶을 제한하고 우리의 직업까지도 배치해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0: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표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당사자 대화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영구적으로 고착이 됐고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증강을 중단시키고 싶어 합니다. 작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핵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도 진행 중이죠.
1: 네.
2: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2: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자, 김여정 부장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언급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1: 네.
2: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7월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1: 네.
2: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고 규정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북한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또 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네.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요.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자 협의체입니다.
1: 예.
2: 이 포럼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포럼에서 25일 의장 성명을 냈는데요.
1: 예.
2: 2년 연속으로 북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사자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럼에 불참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올해도 포럼에 참여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 예.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2: 단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준 접근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1: 네.
2: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1: 예.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또 상응전의 조치를 맞바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몇 번 있었죠. 예, 예를 들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뭐 일본이 중유,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또 2007년 6자회담에서는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신고, 검증 단계에 맞춰서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1: 예, 이런 선례가 있지만 그때와 또 지금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2: 예, 사실 그때도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1: 예.
2: 그때와 지금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1: 예.
2: 북한의 핵 활동이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서 우라늄 농축시설과 또 미신고 시설 등으로 확대된 만큼 어떤 시설과 핵물질 활동을 동결 대상으로 삼을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1: 예.
2: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와 현장검증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1: 네.
2: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운반수단 미사일 발사 능력이 그 완성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장 단계 아닌가
1: 네.
2: 하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서 비핵화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최근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발표한 의장 성명을 두고 또 김여정 부장의 비난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에 핵 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두 번째로는 이정현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단계별로 해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정현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중대.

0: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핵을 내려놓고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비핵화 주장은 안통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0: 자,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보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1: 네.
0: 핵을 머리 이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본다면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북한의 안보에는 공감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그 남한에 대한 핵 위협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반대로 또 핵을 머리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주장은 남한의 입장에 공감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유지한다면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1: 네.
0: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한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하는 압박 정책과 경제 원조라는 당근 정책 이 두 가지를 북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30년 동안. 그 이유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의 논리로 혹은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다루려하지 말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또 남한 경제와 공동 기반을 갖게 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남북한 또 북미 간의 경제적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북핵에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 경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예, 경제적인 이해를 먼저 공유하도록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0: 예.
1: 제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은 완성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국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30여 년 동안 힘이라는 압박과 경제라는 당근의 논리로 북한을 다루었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겠다고 서로 지지하겠다고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라면 자존심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꼭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13일 동안 이어진 무력 공방을 멈추고 대화에 나섰지만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와 네이버가 미국 빅테크와 초대형 협력에 나서며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치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하면서 K-푸드의 세계적인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생태 자연유산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며 국가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박기철 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년 만에 우승하며 한국 선수들이 최근 LPGA 투어 세계 대회를 연속 석권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이어진 군사 충돌을 멈추고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소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고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장병 4명이 숨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 공습을 보류했고 이란도 미국의 공격이 중단되자 보복 작전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과 항행 문제를 놓고 오만의 중재 아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란 역시 미국의 공습 중단이 전술적 판단일 뿐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소강 국면이 휴전이나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에 나서며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메모리와 첨단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오픈 AI와도 AI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등과 AI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개발과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에도 개방할 계획이며 네이버도 글로벌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와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과 인허가 절차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김치가 미국 정부의 공식 식이지침에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되며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는 올해 발표한 2025-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지침에서 김치를 장내 미생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발효식품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의 학교 급식과 공공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김치의 영양적 가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마트와 대형 유통망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억 6,440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출 대상국도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현지 생산과 신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호텔과 면세점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김치 판매에 나서는 등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컬처 확산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신뢰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치가 세계 시장에서 대표적인 K푸드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되며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기존의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여수와 고흥, 무안, 서산 갯벌을 추가하는 확대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모두 6개 권역으로 구성된 연속 유산으로 확대됐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멸종위기 철새와 다양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는 2021년 첫 세계유산 등재 당시 권고됐던 추가 보호지역 확대를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실히 이행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등재를 통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를 전면 재심사하며 국가에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계약에만 인력 파견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경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기존 해외 노동자 파견 허가권을 사실상 모두 회수하고 계약 조건과 국가 수익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생산한 제품의 최종 판매 가격과 해외 업체의 수익 구조까지 분석해 국가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계약만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등에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는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노동력 공급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사업장이나 무역회사가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계약을 중앙이 다시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국가가 확보하는 외화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 높아지더라도 국가 납부금과 각종 운영비 등이 우선 공제되는 구조인 만큼 해외 노동자 개인의 실제 임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번째입니다.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처벌 이후 북한 전역에서 반부패 검열이 확대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유언 비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박희철 사건과 관련해 간부 10여 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검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간부 몇 명을 처벌한다고 사회가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이 많고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희철의 자택에서 거액의 외화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한 간부들이 있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박희철 일당이 별도의 세력을 만들려 했다는 이야기를 믿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러한 소문 자체가 주민들을 김정은 중심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썰이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양한 추측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신지은 선수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10년 만에 개인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지은은 최종 라운드에서 악천 후와 거센 바람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해 김아림을 두 타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16년 첫 우승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정상에 오른 신지은은 경기 초반 흔들리며 추격을 허용했지만 후반 들어 침착하게 버디를 추가하며 선두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확정하며 긴 기다림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신지은은 끝까지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럽다며 이번 우승은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유엘 안의 메이저 대회 2연승에 이어 최근 LPGA 투어 3개 대회를 연속 우승했고 올 시즌에는 모두 6승을 합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세는 오는 30일 개막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을 앞두고 한국 여자 골프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전망됩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3도, 인천 32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6도, 대전 25도,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 35도, 대전과 세종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가 26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2도, 이어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신의주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1도, 진남포 29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사리원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32도, 개성과 신계 31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과 신계 2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장진과 무산은 오전에 한때, 청진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0: 고요. 예산과 운기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운기 22도, 해산 1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30도, 청진 27도, 운기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동해 중부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들, 또 청취 소감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나눠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한 마을에는 해발 4천여 미터의 높이에 있어서 근처에 수원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늘 물 때문에 고생이었죠. 빗물을 받아서 생활해야 했고 또 이마저도 떨어지면 걸어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옆마을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습니다. 옆마을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그마저도 방법이 없었죠. 더 먼 길을 걸어가든지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라서 고여있는 물을 퍼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이 마을의 대표로 선출된 20대의 한 대표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방법은 수로를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날부터 이 대표는 매일같이 수로를 파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기술은 공사가 막힐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 배웠고요. 그렇게 세 개의 산을 넘고 절벽을 가로지르는 10km의 수로가 40년 만에 완성되었죠. 환갑이 지나서야 완성된 수로를 보게 됐지만 이 대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선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에 늦은 때란 없다라는 말도 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빠른 때가 바로 오늘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무궁한 가능성이 넘치는 날이 바로 내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소명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샬롬 노래 선교단이었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의 첫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기도하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시험과 상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

0: 바벨론에 보내라 그랬어. 야, 능력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능력을 받아서 행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가진 욕을 먹어가면서 매달리는 어머니, 오늘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아 봤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시험에 빠진 그 엄마,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체면을 다 버리고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예수님한테 호소하는 모습.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맨날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은 뭐 그거랑 고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한번 도와주면은 다시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믿지 않는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도 그 여자가 계속 와서 구찮게 굴기 때문에 고쳐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 건강이든 경제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계속 이 여인처럼 예수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중국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친구를 통해서 성경책을 접하고 한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손전화, 휴대폰으로 예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너무나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한 지 1년 시간 동안에도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네. 신앙생활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네. 아,
0: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는 그 중국을 떠나서 이 한국에 올 때 그 산을 넘어 이렇게 산을 한 7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그 높은 산을. 그런 높은 산을 걸을 땐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네. 진짜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그 비가 와갖고 또 막 이 땅이 그 질적거리고. 네. 돌이 있고. 아, 그리고 막 내리막이 너무 급하고 나무들이 너무나도 우거지고 이러니까 그 길을 걸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다고 올라가다가 아, 난 여기서 주저앉아서 차라리 내 여기 주저앉아서 차라리 이 자리에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차라리 편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이 나의 둥지에서 아, 그래서 그때가 제가 진짜 혈압이 다 떨어지고 눈앞이 다 빙빙 돌고 진짜 그러니까 3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물도 네. 바로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을 걸 때니까 두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다리가 옮겨 앉는 거예요. 한 다리 한 다리.

0: 옮기는 게가 옮겨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 앉을 때 갑자기 머리에서 떠오르는 찬양이 나의 둥띠에서였어요. 그래서 그 서울로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둥띠에서 하면서요. 그 노래를 부르니까 다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서구로 나의 둥띠에서 나의 둥띠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을 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태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그 감옥 생활을 걸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 하게 되면 전 항상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곁에 있고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밀어준 하나님. 네. 예, 내가 길을 잘못 갈까 봐 나를 인도해 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나의 길동무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어요.
1: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 특별히 고향 함경도 분들이나 아니면 계셨던 중국 곳곳에서 혹시나 주파수를 맞추다가 들으시는 분들이나 러시아, 또 다양한 곳에서 듣고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까지 아직은 약간 물음표만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맞아요. 하나님을 전해주신다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0: 아, 저도... 북한에 저희 황북도가 고향이고 네. 북한에 저희 자식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부모님들은 이미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전 항상 기도를 해요. 북한에 만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통일이 된다면 예, 제가 바라는 그 통일이 된다면 네. 그 통일날 그 우리가 고향 땅이니까 저희 소원이 있어요. 한나산부터 우리 한북도까지 한북도가 제일 끝이니까 네. 한북도 저희 고향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갖고 우리 그 하나로 드림 그 교회를 세워갖고 곳곳마다 우리 저희 고향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그 아직도 까막눈이 돼서 헤매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을 네. 듣고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 아 우리 이 북한에는 그 김일성의 우상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우상주의가 하루빨리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북한 땅에도 우리 온 열방 땅에 다 퍼져서 진짜 우리 까막눈이 돼서 헤매는 우리 북한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잘 살고 통일 하나의 나라가 돼서 이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저희 죄가 없는 우리 자식들 죄가 없는 우리 형제들도 하루빨리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1: 아멘. 만약에 지금 우리 선생님 앞에 김영자 자매님 앞에 그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0: 이때까지 그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 아 이제부터라도 눈을 뜨고 이 세상은 다만 이런 어두운 암흑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세상도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길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천국 나라는 꽃피는 나라고 진짜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지옥에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 나라를 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1: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히 그 어떤 표현으로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0: 맞아요.
1: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도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꼭 남고와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극동방송을 흘러들

0: 들어가는 모든 곳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 저도 함께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정착 이제 1년 차에 막 접어드셨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선택의 기로가 또 있으셨고 다양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했고요. 오늘의 안녕하세요라는 이 시간 함경북도에서 온 김영자 자매의 나눔 그 나눔 가운데 있었던 간증의 찬송이었죠. 나의 등 뒤에서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사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미움과 증오의 쓴뿌리를 뽑아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승리의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시편 3편 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센스를 갖도록 서로 돌보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돌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불과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특히 정글 같은 세상, 처절하게 살다가 쉼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전쟁터에 사는 것 같이 하루하루 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성경적으로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옆에 계신 그분들을 얼마나 공격해 됩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기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분들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지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중립지대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돌보든지 아니면 마귀가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다시 말합니다,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축종이 같은 신앙인들은 간교하고 교활한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하고 있음을 은근슬쩍 외면하면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미지근하면 더 이상 긍휼도 자비도 없고 그냥 토해내버리십니다. 그런 심령이 한 심령도 없도록 나 자신을 돌볼 뿐더러 서로를 돌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이 무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돌봄은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은 내가 돌봐줄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봄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저건 엄밀히 말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나소타대의 조한 트론트 교수의 그 견해를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보려고 하면요, 철저히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돌보려고 하는 상대방의 입장 처지에 대해서 내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뭐 도와주고 말지 뭐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향락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향락주의자들이 지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은 내가 도와줄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응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답할 의무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돌봄 두 번째가 됩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돌보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돌보고 지혜롭게 보듬어 주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갖고 있어야 역량이라고, 역량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돌보아 주려고 하면 상대방에 나는 돌봐주려고 했지만 아차하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도움받고 모멸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돌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반응까지 봐가면서 돌봐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돌봄이에요. 저 네 가지 갖춰서 돌봐주면 상대방 기뻐하겠지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충만하게 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신앙 생활이어야지 사람의 기쁨을 위한 교회 생활이라면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니고 조직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선언했고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예수종이 아니고 그저 세상 종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세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좀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좀 결정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효도해야 돼요? 내 기분 따라 효도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요? 부모님 입장에 서서 효도해야죠. 그래서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부모 생각하는 자식들은요, 아무리 할 말 있고 명분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시는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어떤 명분으로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요, 목사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보다도 더 못된 나쁜 자식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자식. 왜? 예서는요, 창세기 27장을 가면 자기의 축복권 빼앗아간 야곱이 미웠어요. 미웠어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동생 야곱 죽이는 것을 미루고 맙니다. 적어도 그렇게 문제 많은 예서도요, 부모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진실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고 다투는 것은 그래서 그 어떤 명분으로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돌보는 섬김 배려 정신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 주시고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만 그러지 말고 상대방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존재 이유와 목적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추수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된다는 말이고,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침노함으로 황무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열매 맺는 것을 나만 맺지 말고 상대방도 맺도록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막 자기 일을 돌보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나 피날레에 가면 그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야, 다윗 집안 진짜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너무 다윗 가려놓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야밤 도망가잖아요. 도주하잖아요. 그 야곱의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왜 왕이었던 야곱의, 참 다윗의 머리가 산발이었는 줄 아세요? 그때 동신 이발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머리가 그대로 치렁치렁 늘어졌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백하는 게 저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세 보고 세 봐도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대적이 저렇게 많은데도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미혹된 겁니다. 믿음은 뭐냐? 현실을 마냥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현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오죽이나 상황이 안 좋았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막 비아냥거립니다. 아이고, 더운 날 통신교회 가고 그러더니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때, 저래. 그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할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셀라, 숨고르게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증거해요. 할 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대적이 공격하는 현실 맞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대적의 공격 막을 수 없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센스를 가진 사람은 문제가 사라지고 상황이 좋아져야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이 거룩한 센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도요, 남들이 비판하려고 그러면 비판 소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압살롬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본인 도망가는 처지고 왕가는 등에 칼 꽂은 이미 자식이 차지하고 있고 몰골이 형편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애시당초 나에게 영광은 왕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영광이었으니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전쟁할 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합니다. 전쟁하다가 지면 패장한 사람이 패장 장수가 적국 왕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 유산 때문에 막 등에 칼 꽂으려고 달려드는 자식이 있으니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어요.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서 다윗의 머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수치 위에 명예를 주시고
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슬픔 후에 기쁨 누리게 하시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도록 챙겨주시고 내가 다운당했지만 일어나 상대방을 KO시키도록 승리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니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경제적인 대적이건 건강을 공격하는 대적이건 이런저런 대적에게 포위당한 분 있습니까? 해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내게 있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센스를 가지고 나아가는 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방패요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이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저게 아멘 하기는 쉬운데 분석해보면 상황으로 보면 조금 좀 그래요. 아니 본인은 지금 야곱 도망가는 처지고 그런데 기도하는 처지인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안 되지요.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벌써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하니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래를 앞당겨서 선언해버린 겁니다. 소위 미래를 앞당겨서 선언하는 미래의 애헌용으로 지금 정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잠잘 때는 하나님 미국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잠자려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연이어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압살롬은 여전히 있고 그런데 나는 뭐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어거스틴은요 이 시편 말씀 중에 특히 이 시편 3편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걸 참으로 좋아했대요. 진실로 여러분 믿음은 난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난관이 있어도 적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즉시로 온 평안이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질문 하시네. 맞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오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 조금 안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안하다가도 일주 시작하면 또 갑자기 다 잃어버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있다고 너무 함부로 보지 마세요. 아이 베드로 같은 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뭐 교회를 세우겠다고 엄청난 축복의 선언하시더니 몇 조금 지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듣잖아요. 이게 인간 실존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도 몇 조금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떡하냐?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러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 그게 거룩한 센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 요청하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조금 전만 해도 영광이시여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응답하시도다 그래놓고 몇 조금 안 가서 갑자기 또 다급하게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래 본래 신앙생활은요 논리로 안 통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성격이 좀 아주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이 안 가는 분이

0: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심성 계산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은총 확신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합니까? 신앙생활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그랬어도 조금 있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뭐 딴 생각 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센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에 공동체 지체의식을 강조하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공동체 생각하고 주의 백성 돌보는 것까지 나아갔으니, 이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도 다윗처럼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우리 좀 계속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나부터 돌봐야겠죠. 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별은 형편없지만 믿음으로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리하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제는 나만 말고 각각 형제 자매들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시편 3편 3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거룩한 센스를 갖도록 서로 돌보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 목포, 여수, 부산, 제주가 26도, 평양과 신의주, 대전, 대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함흥이 23도, 청진이 22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가 38도, 함흥과 강릉, 부산, 여수가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춘천과 서울이 33도로 보이고요. 목포와 제주가 32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강계가 31도, 해산이 30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머무는 발걸음마다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1획도 무호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13장, 새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통합 찬송가 213장, 새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석교회 김교민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노심초사하며 볼륨을 낮추고

0: 라디오를 숨긴 채 복음을 찾고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 방송이 그저 흘러가는 전파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방송을 듣는 이들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용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둠 속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고, 너무나 외롭고 고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익숙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천국 소망으로 희망을 노래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희망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웃은 조심히 대하고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웃은 조심히 대하고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고의성을 가진 죄는 엄벌에 처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려주시는 제도를 만드셨죠. 그 법을 통해 가나안에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따르지 말고 조심히 이웃을 대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옛날 땅의 경계는 경계표를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를 몰래 옮겨 이웃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이죠. 이런 마음은 왜 생겨날까요? 더 가지고 싶은 탐욕 때문입니다. 지금도 남한과 북한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토는 좀도둑부터 가장에 드는 도둑도 있습니다. 아주 큰 도둑은 북한의 김일성 3부자입니다. 동포들의 자유와 권리를

시아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남한에도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빼앗으려 하거나 남들의 기회를 빼앗는 못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왜 생겨날까요? 탐욕과 함께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가지게 된건 하나님이 은혜롭게 분배하셨고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사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물질, 모든 기회, 모든 자유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돌보아야만 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악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첫째, 악한 종은 오해했습니다. 자신이 동료들을 때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도 애굽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 구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나도 그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때릴 수 없고 모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 오십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의인들에게는 상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회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때에 오실 것입니다. 셋째, 그 심판은 아주 엄하게 진행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몰래 빼앗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증인을 세우는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게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아멘. 첫째, 증인을 세울 때는 한 명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두 증인 혹은 세 증인까지라도 세워서 다 들어본 후에 정확하게 그 사실을 확증하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누가 위증을 하면 진실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돈으로 매수를 하거나 협박을 통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게 된다면 가나안은 권력을 가진 자들만의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우에 대한 분명한 법을 세워주신 거죠. 둘째, 논쟁을 할 때는 쌍방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고 서로 간에 논쟁이 벌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전능자 앞에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의와 불의 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어쩌면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심판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시고 이웃들을 조심히
겸손하게

0: 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죄는 철저히 미워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거가 드러나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첫째, 거짓 증거가 드러나면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십니다.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을 주십니다. 이웃들을 조심히 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벌을 돌려받게 하세요. 둘째, 거짓 증거가 드러나면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서 본 말씀처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숨었어도 죽이게 하신 하나님은 고의로 거짓 증거를 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심판하게 하십니다. 셋째, 이웃을 조심히 대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경우 그 죄에 대한 벌을 엄하게 하여 다른 이들도 두려움 가운데 이웃을 조심히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웃사랑, 이웃을 조심히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조심히 대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조심히 대하기를, 사랑하기를, 그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세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도,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미워하고 복수하도록 가르쳐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을 조심히 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의 성품을 저도 잘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는 거짓과 폭력이 난무해도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웃을 조심히 대하는 문화들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웃은 조심히 대하고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215장, 새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통합찬송가 215장, 새찬송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랜 광야의 방황 속에서도 돌이켜 나아가라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첫째, 오랜 광야 생활이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해요. 무려 38년이라는 기나긴 방황의 시간이었어요. 목적 없이 떠도는 것 같은 이 지루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인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오랜 광야 생활도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끝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징계의 38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광야에서 고생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정착해서 편히 잘 사는 에돔보다 광야를 두루 다니는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은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나만 이 고생인가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종국의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며 바라는 것들은 대개 사치품이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수품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밤낮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각자 통과하는 고난의 터널이 저마다 있지요. 재정의 위기, 끝없는 질병, 꽉 막힌 관계 속에서 두루 다닌 지 참 오래되었다 하며 탄식하곤 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도 않고 내 교만을 꺾어 거룩으로 빚어가시며 세밀히 돌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돌이켜 나아가라는 사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인정합니까? 그 징계의 시간에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음을 깨닫나요? 내가 없다며 아우성치는 그것이 혹시 사치품은 아닙니까? 구원으로 돌이켜 나아가려면 둘째, 주께서 정하신 선을 넘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북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돔 지역을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4절 5절에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엄히 명령하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9절에도 모압을 괴롭히거나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그 땅 역시 롯의 자손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에돔이나 모압처럼 믿음이 없어도 이 세상 것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 부러워하지도 다투지 말고 그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심지어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까지 하세요. 안 믿는 친척이 아무리 부자라도 신세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에돔과 모압은 그 길가에 정착하여 잘 살게 하시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배알이 뒤틀릴 법도 하지요. 그래도 얻어먹지 말고 값을 치르라고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세상은 강하고 많고 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르바임이니 에미미니 하며 여러 칭호로 부르지요.
우리도 그런 스펙과 사자 들어가는 칭호를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각자 자기 몫의 자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의 활동조차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인정하고 다투지 말며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동료의 공로를 시기하거나 내게 주지 않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는 않나요? 나는 직분자니까 하며 영적 우월감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무시하며 다투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라는 걸 알아야 해요. 14절 15절에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멸망했다고 해요. 하필 군인들이에요. 싸움터에서 열심히 싸우던 내 열심히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자들만 남기십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영적 우월감이나 시기심으로 다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안 믿는 이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 신세를 지려 하지는 않나요? 마침내 멸망해야 할 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아플 때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편도 때문에 열이 많이 났어요. 거의 매달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입원도 여러 번 했지요. 아플 때마다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금방 열이 내리고 오래 앓지는 않았어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제 옆에 함께 계셨음을 깨달았어요.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의 적용은 힘들어도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할게요. 입니다. 무서운 유치원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광야 같았지만 이제는 그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9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치원에 다닐 적 무서운 선생님 때문에 매일 마음이 힘들었어요. 초등학생이 된 후에도 가끔 그때가 생각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늘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제게 광야 같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저를 지키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미움을 버리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게요 입니다. 엄마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는 사촌형에게 장난치거나 위험하게 놀지 않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사촌형을 좋아해요. 그런데 같이 장난을 치다 보면 제가 형을 다치게 해요. 얼마 전에도 집에 놀러온 형을 다치게 했어요. 엄마는 저를 혼내시며 형에게 계속 장난을 치면 형이 안 놀러 올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갈 수 있던 길을 하나님 말씀

0: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래 걸려서 갔대요.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저에게 좋은 일인 것을 알았어요. 형이 안 놀러 오기 전에 엄마 말씀대로 순종해서 형에게 장난치지 않을게요. 저의 적용은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사촌 형이 놀러 오면 사이좋게 지낼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이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다투지 말고 내게 줄로 재어주신 몫에 자족하길 바라요. 무엇보다 내 안에 군인 같은 열심이 다 죽어질 때 비로소 세례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영적 행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하고 지루한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면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저를 거룩으로 빚어가시고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신 사랑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며 남의 것을 탐내고 다투려 하는 저희의 교만과 혈기를 꺾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 없이도 잘 사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신세를 지려하지 않고 내 몫에 자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싸움터의 군인 같은 우리의 열심이 다 죽어지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로 남아 오직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를 잘 건너 약속하신 구원의 땅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죠. 왜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죄의 출발이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도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성공이 있는 곳,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집시였다가 목회자가 된 부흥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심이 생긴 한 남자가 부흥의 중간에 들어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설교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다 지키면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무일푼이었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부흥사는 이 남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성공의 비결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있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이곳에 계시는 주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왔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잡지 주님의 검의 편집자인 존 라이스 목사님이 들려준 예화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성공을 바라고 이루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원희 씨의 첼로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연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조진만 부목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품고 있으면서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라고 나름대로 정의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교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길 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이 신체적인 이 그림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울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포함한 오늘 단락 가운데에 사실 키워드는 뭐냐면은 연결입니다. 연결. 그래서 먼저 바울은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몸인 신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인 신체들을 허락하신, 만드신 성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부한 사실이죠. 내가 많이 들으면 한 100번 좀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가 관제탑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개념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머리와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누리는,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와 연결되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오직 예수와 연결된 자만이, 그런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있는 공간 없이 꽉 채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웁니다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다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은 사실 앞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는 통치, 권세, 능력, 주관 뭐 이런 단어들로 말을 하죠. 결국 이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 무섭고 겁이 나고 엇박당하고 그런 부정적인 통치가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심히 큰 대단함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달에 도착했던, 달을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이 달을 보면서 우주의 이 거대함과 이 찬란함을 보면서 신비를 보면서 압도당해요. 압도당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가 79장을 부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 놀랍다라고 감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 압도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통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2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소개하는데 그 전에 10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내용을 바울이 굳이 설명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18절에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을 말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 그 은혜를 말하죠. 그리고 이 기업은 유산,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상속받는다, 이어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결국 부활과 또 그 부르심과 기업을 말하면서 이 안에 전제되어 있는 묵직한 게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회복을 얻고 완전한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뭘 해도 끝이 사망인 죄인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이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영원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조차 지배당하는 이 압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은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이 쏟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예수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의 그 은혜로 꽉 채워지는 게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스 킹이라는 이 카톨릭 학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뭐로 설명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성취되는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 이 예수의 충만함, 이것을 교회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확장, 완전한 자유와 치유의 그 확장, 그래서 예수로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이 학자는 설명을 합니다. 팍스 로마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진군, 이 시대적 역사가 멈추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곧 예수의 통치입니다. 예수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까? 다른 기관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유일하게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5절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23절에 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찬 이 충만함이, 이 충만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연결된 교회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그 어떤 형태든 어떤 규모든 어떤 모습이든 그 머리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의 충만함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 초라한 모임 가운데서도, 북한의 허드컴컴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지하교회도, 여러분 오늘까지 영화부, 유치부, 우리 고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그 고사리 같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사랑부 기억하시죠? 어눌하고 불편한 그 지체들의 그 예배 현장에도 누가 봐도 볼품없다고 볼 수도 있고 정말 누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단하지 않지만 그 모임도 그 현장도 교회인 거예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만에 누리는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냥 소중하다, 귀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머리 대신 예수의 그 충만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물은 종지 그릇에 담아도 여전히 물이고요. 드럼통에 담겨 있어도 물입니다. 물은 변함이 없어요. 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속성은, 그 가치는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 거치대를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크고 웅장한 이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 신전을 바라보면서 기죽어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것이 가치라고, 가치의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진짜 가치를 못 보고 있는 이들에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교회가 왜 가치인지, 뭐가 진짜 가치인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 건강한 가치가 살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예수의 이 충만함이 안 보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교회가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못 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죠. 바울이 교회라면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연결된 그분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깔려있냐면은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찾으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아니죠.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징계거리를 찾아 놨습니다. 선택에 나서요. 선택적인 징계거리를 붙듭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불평거리만 찾고 억울한 것만 찾고 서운한 것만 찾고 내가 만족될 만큼만 이렇게 찾아 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충만함이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만 보면 교회가 고객센터도 아니고, 아니 고객센터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겁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서운하다, 시험 들었다, 이 말이 제일 겁이 나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두려워진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엘서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뭘 찾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라면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그 구역이, 그 가정이, 교회라면 반드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한, 그분의 통치, 그분으로 누려지는 하늘의 보화를 찾아 나십시오. 편안한 이기심과 안락한 교만과 속 시원한 만족을 찾아 나서실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보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찾아 나서고 선택을 하고 붙잡는 것이 내 본성을 거스르게 해서 심히 거북하고 부담스럽지만, 고단하지만은 그래도 그 예수의 충만함, 예수의 통치를 찾아 나가는, 선택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치는, 그 변함없는 가치는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이 연결은 신체들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2절, 23절에 교회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집단 용어입니다. 5세기경에 아테네에서 1년에 30번 아니면 40번 정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모였는데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가 왜 공동체적인 것인지를, 이유를 알려줍니다. 교회 공동체의 이 기원과 속성이 어떤 건지를 알려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교회의 공동체성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삼위 하나님이 기원이라는 겁니다.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또 뒤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알려주죠. 이 세 분의 공동작업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교회의 존재 자체 안에, 교회의 DNA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속성이 교회에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이 연합한 하나가 그 이유, 하나가 된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왜 연합하셨는지, 왜 공동 작업을 하셨는지를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통치가 있는 또 다른 교회,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그대로 물려받은 교회가 교회의 속성 자체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있는 이 공동체성이 왜 주어졌을까요? 왜 그 공동체성을 우리는 지켜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까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혹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개인, 그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나,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 교회의 공동체성은 그냥 마음이 맞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성 안에는, 우리의 연합 안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합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다른 교회가 탄생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이 통치하고 충만해 있는 또 다른 교회가 탄생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또 교회를 낳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로 충만해져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한스 퀸은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시 초대교회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종말적인 어감을 갖고 이해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냥 모이는 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공동체로 그들은 인지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올 텐데 라고 하시면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해라는 거.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종말적인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에클레시아를 탄생시키는 거,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성 안에, 우리의 연합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른 새로운 교회의 탄생의 목적이 우리의 연합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봐주고 이해하고 배려해,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조심하고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연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성은 함부로 볼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 회람서신에
다 사람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서신에 굳이 유오디아 순두개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당사자들에게 정말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교회의 이 연합은 우습게 여길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교회만이 품고 있는, 교회만이 해낼 수 있는 고귀한 사명,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명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빛내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하나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귀한 연합이 연결된 게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긴 본문의 이 내용들을, 단락들을 또 문맥으로 보면은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체자가 보여요. 주어. 그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이후에 모든 구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 19절에 그의, 29절에 그의,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교회예요. 결국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지만 그 시작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여신 성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 있고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 이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대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와 출애굽 곳곳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자신이 주어진 이 구원과 본인이 사도된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됐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걸 끝낸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하나님을 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이 성부 하나님께 시작됐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체자이시고 주어이시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공급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끌어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인도를 받을 곳은 오로지 주체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돕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예요. 계획도 좋고 대책도 좋고 전략도 좋고 의논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성부 하나님을 주체자로 인정하는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교회라면 마땅히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본문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열자마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열자마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또 서로서로에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체자, 우리의

예수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돕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알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는 동료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어 주십시오.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 되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조진만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폭삭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3절의 고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표현됐는데요.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푸신다라는 이 표현이 참 얼마나 놀랍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극동방송 들으면서도. 근데 그 찬송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거룩한 왕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장소가 어디든 오늘 아침 출근길 차 안이든 주방이든 혹 병원 침상이든 그곳은 바로 찬송이 있는 곳,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한 찬송을 부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지금 연습하며 노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전국의 지사에서 최선을 다해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들입니다. 이 700여 명의 합창 단원들이 지금 열정을 다해서 함께 연습하고 있는데 이 700명의 순전한 입술의 고백, 이 찬송의 고백, 그 고백 속에 그 왕좌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놀라운 임재의 찬양들이 이번 8월 13일과 14일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어제 우리 아침 생방송에서 있었던 간증 들으셨죠? 4개월 동안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갔는데 글쎄 하나님께 속상해하면서 원망하고 좀 절망이 될 때 그때 우연히 본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회복이 돼서 그 주에 교회를 나가셨다고 하는 간증. 어제 저는 그 권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어린이 합창 단원들의 이 연습 가운데 이렇게 작은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란 찬양.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오늘 아이자야 61 워십 밴드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거룩 거룩 거룩 찬양합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께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들의 이 아침의 고백을 저는 들으실 줄 믿고요. 여러분의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찬송 위에 당신의 보좌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이 일상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송이 전해질 때 수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고 가슴 속에 답답함이 뻥 뚫리는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에서 참 많은 때를 묻히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을 하긴 하지만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처럼 이렇게 좀 빠져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순수한 감격이 있기보다는 습관처럼 형식된 뭐 기도와 찬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만큼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찬송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백하는 작은 찬송 한 구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더 이렇게 찬송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오프닝 말씀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많이 알려주시고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데요. 아주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 시간 그리고 지금 느낌 아마 오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8월 13일과 14일, 13일 목요일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14일 금요일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지금도 여름 휴가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여수로 오세요. 익산으로 오세요. 오늘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전북극동방송, 전남동북극동방송 두 분의 지사장님을 잠시 후에 연결해서 특별한 모닝 인터뷰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후에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찬양은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 메들리예요. 우리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 연합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찬양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 두 글자로 함께 하시거나 지금 유튜브상에 벌써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거든요. 윤경자님, 김청심님, 이미와 서정이 엄양숙, 추승철, 박숙희, 랄랄라 6584님 외에도 주님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찬양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0: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매주 수요일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아, 그럼요. 너무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이 메들리 작년에 있었던 네. 이 찬양이거든요.
1: 네.
0: 이게 또 영상으로 장관이더라고요. 보니까
1: 영상으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0: 야, 지금 우리 백은주님도 네. 감동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 아멘, 아멘.
0: 정말 네. 야,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공연이 정교할 수 있는가. 지금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죠?
1: 맞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보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또 댓글도 달렸는데요. 진짜 보물이에요.
0: 좋습니다, 여러분. 네. BTS보다 저는 어린이 합창단이 좋다.
1: 아, 맞습니다.
0: 합창단 가족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며 네.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먼저는 함께 지금부터 볼 영상이 또 있고
1: 네, 맞아요.
0: 나눌 은혜가 있는데요.
1: 네.
0: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죠?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영상들도 저희가 준비 많이 해뒀으니까요.
0: 예.
1: 여러분들 보라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어요.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우리 조재희님도 네. 잘 들어오셨고요.
1: 잘 들어오셨습니다.
0: 그리고 아이디 세마포 8158님도

0: 또 네. 혜성교회 전권사님 어저께 참여하셨던
1: 맞아요.
0: 와, 우리 권사님 이렇게 네. 또 아이들을 들어오셨고 윤효승님도 한보충님도 그리고 김정란 이사야리 김덕호님도
1: 네.
0: 저 나라사랑 축제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정말 지금 2026 나라사랑 축제 수현 PD님
1: 네.
0: 지금 언제 진행되는 거죠?
1: 지금 8월 13일과
0: 그렇죠.
1: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0: 맞습니다.
1: 일단 13일은 여수에서 14일은 전북 익산에서 열립니다.
0: 맞습니다.
1: 너무 이야, 기대돼요.
0: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오늘 그래도 여기서 두 분의 지금 지사장님을 저희가 잠시 후 연결할 건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최 PD님 지금 각 지사가 이제 전국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개최하고 이제 준비하는
1: 네.
0: 여수 그러니까 전남 동부극동 방송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익산 전북극동 방송 우리 직원들 지금 더 특심을 다해서 지금 열심을
1: 그래요.
0: 다하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우리 지사장님들 한번 오늘 연결해 보면 좋겠거든요.
1: 너무 좋아요.
0: 자, 오늘 네. 먼저 네. 지사장님을 먼저 연결해 볼게.
1: 아,
0: 그리고
1: 좋습니다.
0: 중간에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먼저는 전북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 그리고 전남 동부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우리 동시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박수. 야, 오늘 동시 연결을 했습니다.
1: 네.
0: 아,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1: 이런
0: 특별히
1: 앵글은 처음이에요.
0: 아, 처음 앵글입니다. 오늘 네 명이 지금 등장을 해서 저희가 함께 하는데 우리 이선아님 TV로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더니 참 좋네요 하셨는데요.
1: 와, 네.
0: 먼저 우리 전북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번 응원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 생방송에 이렇게 우리 전북 지사장에 이렇게 함께 연결되고 또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익산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 축제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좋습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3: 네, 방송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출근 대표 프로그램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출연시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와,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네.
0: 이 또 뭐 전국에 많은 지사장님도 계신데 이 또 두 분을 보면은 더 요즘에 진짜 정말 제 안마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1: 워낙 지금 고생이 많으셔서.
0: 네, 뭔가 지금 네. 더 제가 이렇게 특별을 막 커피를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8월 이제 14일이란 말이에요.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 네. 8월 14일 날 저녁 7시 반에 익산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익산에는 오랜 시간 지역의 그 신앙과 역사를 함께 지켜온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0: 예.
2: 남전교회나 대장교회나 고영교회, 제석교회 이런 교회들이 3.1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교회들이 많은 역사와 유래가 깊은 교회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개최되게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 익산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좋습니다. 우리 국제사장님이요?
3: 네, 저희 방송사는 여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나라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설렘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 올해로 개국 11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1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 뜻깊은 해 전국 13개 지사 어린이합창단 함께 이처럼 감동적이고 웅장한 나라사랑축제를 요새에서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사장으로 큰 영광이고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0: 좋습니다.
3: 네, 하지만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0: 예.
3: 이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품게 되는 것인데요.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찬양 그 어떤 말보다 큰 감동을 전해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이제 8월에 우리가 이제 이 공연이 있고 이 축제가 있는데
1: 네.
0: 7월 달에

0: 네,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의 수현 PD님
1: 네.
0: 함께 모였잖아요.
1: 맞습니다. 7월에 우리 천안에서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제주를 제외하고
0: 예.
1: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아, 그때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좀 영상으로 담았다고 들었는데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때도 우리 국제사장님 한홍근 이사장님도 오셔서 아주 정말 우리 탁 아이들을 또 지도하고 했는데 그날 우리 자모님들 선생님들 탁 함께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1: 네.
0: 그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700명이 모여서 연습을 하나.
1: 딱딱 맞나.
0: 야, 네. 지금 아주 짧은 영상인데
1: 네.
0: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야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거는 그냥 목소리 듣는 것보다 꼭 보시면 좋겠고 그럼
1: 맞습니다.
0: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영상 참여 가능할까요?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좋아요. 우리 정상호 장모님 잘 들어오셨고요. 인천 성남동의 빛과 진리교회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리뷰관님도 좋습니다.
1: 네.
0: 자 지금 5초 뒤에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와서 보셔요. 5 4 3 2

0: 시어를 그렇게 되고 싶어. 미소까지 연습을 하고. 스태프들하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한 시간이에요. 와,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1: 열정이 느껴지네요.

0: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 네. 와. 와, 너무 감동 영상이에요.
0: 야,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 네. 그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할 때 그때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2: 아, 정말 저는 처음 이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1: 네.
2: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진지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0: 예.
2: 또 그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 익산에 와서 익산 전주 군산 시민들을 초청해서 찬양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벅찼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1: 네.
2: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요. 이번에 이 집회는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0: 우리 국제사장님은요?
3: 네, 네, 저 또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 어린이 합창단 순회를 함께 했는데요.
1: 네.
3: 그 어린이 합창단 순회를

0: 여수 익산떡 너무 좋은
1: 우리 시현 PD님은 이번 네. 여름휴가는 어디로 갑니까?
0: 저요. 네. 여수로 가야죠. 여수. 아 익산으로.
2: 저는
0: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왜냐면 13일에 이제 요. 네. 13일에 가려고. 지금, 지금 아 죄송합니다.
1: 전북 국동방 지사장님 살짝 지금.
0: 아 죄송합니다. 네. 여수 갔다가 익산 가겠습니다.
1: 네, 지금 두 곳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네. 됩니다. 네. 네.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네. 지금은요. 그래서 아, 지금 이 방송을 또 전국에서 방송 듣고 계신데 이 여름에 휴가의 기간에 정말 각 지역 한번 또 자랑도 해주시고 이 시즌에 이 지역에 또 나라사랑 축제까지 보시면 너무 좋겠다. 먼저 우리 전북극동방송 우리 한지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2: 네. 익산에 있는 이 전북극동방송은요. 인근에 전주와 또 군산이 가깝게 있거든요.
0: 맞습니다.
2: 20분, 30분 거리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군산에는 정말 빵, 과자, 음식, 네. 바다, 뭐 가릴 것 없이 만난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1: 이야.
2: 그리고 또 전라도의 음식을 더 자랑하는 고풍의 도시 또 전주 있잖아요.
0: 예.
2: 전주 또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전주 음식 뭐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익산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2: 여러분 익산으로 휴가를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0: 좋습니다.
1: 전북 익산에서 네. 익산 실내체육관입니다.
0: 네.
1: 8월 14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0: 맞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여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0: 좋습니다.
3: 네. 네, 방송관 여러분, 올여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행지는 바로 여수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수시에서 세계선 박람회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해인데요.
0: 네.
3: 전국의 13개 지사에서 모인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나라 축제에 꼭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0: 뭔가요?
3: 아이들이 고향역에서 출발해 남행열차를 타고 여수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펼쳐냈는데요. 여수에 도착한 아이들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은 섬섬 여수와 대한민국 대표 미항인 여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이어서 사랑과 여수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과 믿음을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여수에서 가족과 함께 은혜와 감동을 누린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 이야, 국지사장님이
0: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1: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네. 것은요,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지금 이 아침에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0: 네.
1: 그리고 단 하나에게 대형 집회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정말 이 안전관리도 너무 중요하고
0: 맞습니다.
1: 오고 가는 길도 중요하고
0: 네.
1: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우리 지사장님들께서 기도 요청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고요.
0: 네.
1: 먼저 우리 국광표 지사장님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실까요?
3: 네, 행사가 이제 15일 남았는데요. 그 행사 준비하는 기간 준비는 물론 안전과 날씨 그리고 모든 출연진 참석하실 시민들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매일 영광이 되도록 매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좋아요. 우리 한지 사장님.
2: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더 전지사에서 중앙사를 비롯한 많은 운영위원 분들이 참여하시게 될 터인데요. 오고 가는 걸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라기는 또 무엇보다도 시설이 대형 행사이다 보니까 안전과 또 건강 또 뜨거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린아이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 그리고 오늘 익산에서 진행되는 이 두 차례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지사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지금 많은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 우리 또 부모님들
0: 네.
1: 선생님들 또 우리 직원들 정말 함께 노력해서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오늘 마무리로 우리

0: 학생들의 이 찬양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영상 보기 전에 우리 한홍근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응원의 기도 오늘 함께 또 방송 가족들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과 남아나는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홍근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네. 좋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수와 익산에서 2026년 나라사랑축제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침체된 이 호남 지역에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전국에서 아멘. 또한 오고 가시는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우리 모든 우리 합창 단원들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안전한 운행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기업의 기반을 두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때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극동방송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0: 아버지.
1: 함께 합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직원들 지치지 않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오늘 두 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사에서 참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동부극동방송 국광표 지사장님, 전북극동방송 한홍근 지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연합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영상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또 기도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저 진짜 저 타지에 있는데 이번 여름 휴가를 전북 익산이든 아니면 여수든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혹시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제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응원의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 와,
0: 지금
2: 네.
0: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수현 PD님.
1: 네.
0: 와, 지금 사연들이요.
1: 네.
0: 오는데요.
1: 오고 있습니다.
0: 저희 다섯 분 한번 선정해 볼까요?
1: 좋습니다.
0: 한번 지금 될 것 같거든요.
1: 네.
0: 야, 정말 타지에 계시는데 내가 여수 아니면 익산으로 이번 휴가 기간에 꼭 가겠다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1: 네.
0: 저는 먼저 유튜브 댓글로 아이디 이상일 한번 메모해 주세요.
1: 이상일님.
0: 이분은요. 네. 이번 8월 11일, 12일까지가 여수 여행 기간이래요.
1: 우와.
0: 네. 하루 더 있겠대요.
1: 우와.
0: 진짜 그렇게 왔어요.
1: 네.
0: 있으셔야 됩니다.
1: 좋습니다.
0: 이상일님.
1: 네.
0: 여수에서 이상일님. 하루 더 머물며 나라사랑 축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1: 좋습니다.
0: 우리 한 분 더 선정해 주겠습니다.
1: 네. 제가 유튜브에서 최화정님.
0: 최화정님.
1: 저는 예. 여수 익산 모두 참석할 거예요.
0: 두 분 다 가신다고?
1: 해주셨어요.
0: 이야.
1: 저보다 나으시네요.
0: 할렐루야.
1: 네.
0: 대단한 분이십니다.
1: 네.
0: 대단한 분이세요.
1: 좋아요.
0: 자, 저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1: 네.
0: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쭉 왔는데
1: 좋습니다.
0: 지금 1671님 저는 용인에 있습니다.
1: 용인에
0: 이번 그 감동과 은희의 시간을 맛보려고 꼭 여행 가겠습니다.
1: 우와.
0: 익산으로 가족이 떠납니다.
1: 익산으로.
0: 지금도 설레입니다. 어린이 합창단 축복합니다. 1671님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1: 네.
0: 1671 됐고요. 한 번 더요.
1: 오, 한번 쭉 볼게요. 네, 우리 2159님.
0: 2159님.
1: 임산부입니다. 오. 태교로 아이에게 찬양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수로 가요.
0: 여수로 간다고 임산부가?
1: 야, 가실 수 있어요? 네? 네. 가시는 거죠?
0: 네. 가는 거죠. 네.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네. 타는데.
1: 아, 그럼요.
0: 5010님. 저 익산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
1: 오.
0: 73세 우리 김성님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1: 네.
0: 일주일에 3일을 투석을 하신대요.
1: 아이고.
0: 그런데
1: 네.
0: 불교를 믿으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익산으로 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드셨대요.
1: 와.
0: 어머님과 함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 5010님 메모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럼 다섯 분 된 건가요?
1: 네, 다섯 분 됐습니다.
0: 좋습니다. 이 다섯 분에게는요. 저희가 통닭 상품권 기분 좋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1: 아우, 너무 좋네요.
0: 자, 오늘 마지막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1: 네.
0: 수현 PD님 마무리해 주시죠.
1: 네, 여러분 꼭 여수 익산으로 이번 여름휴가 꼭 가시길 바라고요. 여수 가시면 이제 게장이랑 딸기 찹쌀떡 드시면 되고요. 군산 가시면 이제 빵이랑 단팥빵이랑 짬뽕 드시면 됩니다.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 신청합니까? 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0: 자, 오늘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나라사랑 축제, 그러니까 나라사랑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1: 나라사랑
0: 저희가 안내고 링크 포스터도 있고 오늘 사실은 오프닝에 더 센스 있게 포스터를 다 제가 해놨습니다. 오프닝을 받아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신청하시고 전화 신청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1: 네.
0: 꼭 신청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나라사랑 축제가 그냥 한 번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8월의 뜨거운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현이었습니다.
0: 기술의 도움입니다. 우리 윤석주님

0: 1분 칼럼. 한국 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외국은 동성결혼 등 동성애 법제화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로서 2001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벨기에, 스웨덴, 캐나다, 남아공 등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통과시켰죠. 미국의 경우 200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 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 등 모든 학문과 지식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임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뿐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을 합법화시키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 남는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구원을 찬양했는데요. 내 상황과 조건이 아닌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의 신뢰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하루, 또 이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썸머 스페셜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텐트메이커스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시편 19편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내 눈앞에 상황만 보면 불평이 나오고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는 편을 선택했는데요. 혹시 이 아침 또 지금 이 순간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정말 선하게 바꿔주실 분이시지만 그 이전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고 한결같기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길 원하는데요.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이미지 파일로 예쁘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나눠주시고요. 또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하신 후에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찬송가는 새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의 숨은 스토리도 궁금하시죠?

굿모닝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둡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주변 환경의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땅을 향하고 마음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19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바로 그런 순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부르는 찬송, 새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레지널드 히버 목사는 본래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지닌 영국의 시인이자 학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영국의 산업혁명기로 물질적 풍요 뒤에 이기주의와 영적 냉담함이 짙게 깔려있던 때였습니다. 히버 목사는 교회가 습관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가 묵상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과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천상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물들과 24장로들의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거룩한 현장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핵심은 제목과 첫 구절에 반복되는 거룩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히브리적 표현에서 같은 단어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최고급 이상의 완전함과 지고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선하거나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1: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란한 아침에 우리 노래합니다. 이 가사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존 바커스 다이크스가 작곡한 곡조 나이시아, 니케아입니다. AD 325년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름을 딴 이 곡조는 웅장하면서도 기품 있는 멜로디로 히버 목사의 가사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찬송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 2절 가사처럼 스라핌과 케루빔이 보좌 앞에 엎드려 골든 크라운, 금관을 내려놓는 모습은 우리에게 고요한 도전을 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움켜쥐려 애쓰는 자존심, 성취, 혹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와 염려의 짐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안의 한계나 세상의 소음에 갇혀 있을 때 이 찬송은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리게 합니다. 해가 뜨는 아침에도 어둠이 짙어

지는 밤에도 변함없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참된 평안과 삶의 이유를 되찾게 됩니다.

네, 굿모닝. 오늘은 사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 귀한 찬양 찬송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영어 찬송까지 묵상하고 왔는데요. 꼭 필사해보시고요.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찬송의 가사를 떠올리시며 마음에 그 은혜를 꼭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주님, 오늘도 거룩 거룩 거룩 찬송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봤던 염려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오늘 아침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길 원합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우리 굿모닝 식구들,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더 감사하고 찬송하는 멋진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받으신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는 가지 사실로 귀합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편과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생존의 문제이든 명예의 문제이든 욕망의 문제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성도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다른 방법, 다른 방편들을 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사단이 어떤 형태로 유혹하든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따르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단번에 적의 목을 베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시험하던 사단이 잠시 떠납니다. 이 말은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음 칼에 그냥 베버리면 좋겠는데 영적 싸움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2: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

0: 시작.
1: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0: 예.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물론 뭐 그런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으실 분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들 사이로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그래서 바로 갈릴리 회당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자, 앞으로 좀 가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1: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0: 지금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 글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맡은 자에 주고 난 다음에 회당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0: 예. 오늘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이 너희 귀에서 성취되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참된 은혜로운 해 도래, 즉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것이 오늘 실체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지금 예언자가 말하는 메시아를 보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22절 볼까요? 시작.
1: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0: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잘한 걸 봤으니까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잘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니까 더더구나 그 메시아는 그들이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내가 알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일단 믿을 수 없거니와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그 당시 아주 천대받던 직업이니까 아니 천하들이 천한 목수의 아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 때문인데요. 25절부터 볼까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0: 예,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의 땅이죠.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 나아만에게만 치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완전히 스크래치를 낸 거죠.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자존감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아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낭떠러지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아주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공생일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공생일 시작하시면서 삶으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며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0: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포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그 백성 될수 있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면서 뭐 제국을 이루고 막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막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살림이 되는 나라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어요.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이용할 뿐이에요. 요한이 외쳤던 외침.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혈통이 자신의 출신 성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기대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내 뜻대로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불법과 불의함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셔서 막 들어엎으시잖아요. 상 들어엎으시고 막 짐승 내쫓고 막. 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느 직분에 있던 게뭐 사두개인이 됐든 뭐 바리새인이 됐든 뭐 율법 교사가 됐든 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은 혈통으로나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 떨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이 그 사이를 이렇게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 고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주고 고통을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주님이 가르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요소. 그들의 인생을 옭아매고 있고 그들을 쥐고 있던 귀신들로부터 아니면 질병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선언인 거죠. 한번 본문 다시 와볼까요? 우리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0: 예.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원한을 가지고 죽은 혼령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다 지옥이 가든 천국이 가든 다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다 이제 쫓겨나잖아요. 타락해서 쫓겨납니다. 그때 이제 같은 천사들 가운데 사단을 추종하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전이니까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쥐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인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들의 인생을 딱 쥐고 귀신이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에 넘어지면 물에 넘어지고 불에 들어가면 불에 들어가고 막 인격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힘도 막 가져서 이렇게 올무들을 막 끊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죠.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8절부터 볼까요?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0: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1: 아멘.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성락교인가요? 귀신론 하는 그 이단이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병 고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때 꾸짖기도 하시지만 안수해서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신 것은 풍랑일 때 바람을 향해 꾸짖으신 것처럼 질병도 주님이 꾸짖으시면 떠나는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병에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그 소문이 나니까 해질녘에 많은 사람이 온갖 병든 사람이 몰려왔을 때 일일이 안수하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이후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전하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귀신,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분을 통해 자유를 주시는, 그들을 풀어주시는 애죠. 한번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13장 한번 가보실래? 10절에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0: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 아멘.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꼬부라드는 병에 들었던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근데 이 치유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지금까지는 그 여자를 병이 지고 있었어요. 근데 병에서 놓였다는 거죠.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병이 그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옭아매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가 거기서 노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지배하던 귀신이 떠나가고 지배하던 병이 떠나가고 무엇이 됐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왕대심을 선언하고 왕대심을 누리는 복음으로 이끄시는 거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들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병은 드는데 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는 있지만 병이 그 사람을 지지는 않아요. 병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유케 함. 한번 요한복음 8장 가보실래? 34절부터 보죠. 3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1: 아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죄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실제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주님의 복음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끄는 대로 죄 아래 살았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 거부하거나 죄와 맞설 힘이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생겼냐?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사단을 대적하라. 죄와 싸울 힘이 생겼다고요. 죄의 종일 때는 죄가 끄는 대로 살았어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짓죠.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죄와 싸울 힘이 생긴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죄와 싸우게 하신다고요. 감히 죄를 맞선다고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린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연약함은 있지만 죄의 종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죄속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허락된 죄사함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우리의 주인 되었던 것들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귀신 들림이 됐든 질병이 됐든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0: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주인이 돼서 그 아래에 완전히 굴복해 살던 우리에게 이제 그걸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서고자 하는 거죠. 누가복음 안에서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건데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와보세요. 우리 합독했던 말씀 42절부터 44절까지 보죠. 42절에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0: 아멘. 우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즉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린 속죄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죄를 덮으셨던 예수님, 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속죄의 제사, 내가 죄 지었을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죽임으로 짐승의 생명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죄사함의 속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문제는 그 속죄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매년 반복해야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든 인성이든 어느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이 불완전해져요.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사람인 척 하시는 거예요. 양태만 사람의 모양으로만 오신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분의 십자가 대속은 쇼가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못 죽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불멸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대속이 완전할 수 없죠. 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구원자의 영이 임해서 그냥 쓰임받았다고 하면 그런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인해 죽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불완전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대속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히 우리는 다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데 근데 오늘 여기 덧붙여서 누가가 성경 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걸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부연히 설명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무엇을 누리는 거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는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니까 간혹 복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땐 내 마음대로 살고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 정도 옛날에 해봤잖아 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한 왕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죄사함, 그래서 그렇게 허락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적 행위를 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뭐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 성경 묵상도 좀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는 행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훨씬 근본적이고 훨씬 실제적인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소속의 변화예요. 통치권의 변화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주인이 바뀌어. 그전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인정되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이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예요. 단순히 내가 어떻게 종교적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이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강조하듯 성도는 자기 욕심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지.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 할렐루야.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야. 너의 왕이 하나님이셔. 그런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욕심이 이끄는 인생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과 어떤 것이 더 낫겠어요? 이건 당연히 후자가 낫죠. 그분이 선하신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결론은 뻔해요. 죄 짓는 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만큼 사는 건 그나마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버텨서 요만큼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요. 불보듯 뻔해. 우린 가만 놔두면 죄 짓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게 가치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안에 성도가 살아낸 삶의 내용들이 뭐 엄청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놓고 이 땅에서는 막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에 가든 많은 질문들, 때로는 어떤 고민들이 사실 그분이 왕 되신다는 것 안에 거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가면 11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늘 고백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누가 주신 거예요? 네.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주신 거니까 다 달래도 내가 할 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백성이니까 그분이 주권자시고 내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왕되심을 구별하기 위해 십일조를 떼서 드리라고 하면 그 드리는 것 자체가 뭔가 막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야. 다 드려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주일성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성수 해야 되냐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 구별된 이유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한 거지. 주일만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왕이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라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라고요. 그러면 신앙이 가짜는 문제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눈 가리고 앙하려고 그래. 여전히 나는 내 욕심이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잘 구하고 자주 예를 들은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필요할 때 막 무질러가지고 하나님 나타나면 이거 좀 해주세요. 끝나면 잠깐 들어가 계세요. 그래 나는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나는 직분도 있어. 또 주일 성도도 잘해. 헌금도 많이 해.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 뭔가 그게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사람들 볼 때는 그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주일 성도도 하고 뭐 직분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칭찬 들을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영역들입니다. 제대로 믿자고. 종교적 행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직분을 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분의 왕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사실만은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백성 됐단 말이에요. 이 감격으로 그분의 백성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백성됨의 누림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누십시다. 오늘 하나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그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걸음이 성도가 사는 걸음입니다. 자기 확신 가지고 나의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고백하듯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교회 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심리학에 손실 회피라는 개념이 있대요. 같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사람이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건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감사보다는 불안을, 희망보다 걱정을 더 오래 붙잡고 살아가는데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기쁜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뉴스 한 줄에 하루가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앞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가르쳐주거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안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고, 다만 불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들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같은 현실 속에서도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